네, 감사 찬양 함께 하시면서 7월 14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봄 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건디 자비판인가요? 라고 예, 남겨주신 우리 병욱이 예,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영업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처음 마음이 끝까지 쭉 가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예, 새 물건도, 새 관계도, 새로 시작한 일도 처음에는 두근거리고 설레고 뭐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아끼고 하는데 익숙해지면 어느샌가 무뎌지고 말죠. 뭐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하고 그리고 뭐 매일 설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심장이 안 좋고 약간 그런. 있긴 한데 뭐 어찌됐든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긴 합니다만 문제는 무뎌지면서 동시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잊고 또 놓치기가 쉽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이제 소중한 것은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한 것은 시들해져 버리고 이런 그 악순환에 우리가 빠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그렇죠. 새롭잖아요. 예, 늘 새롭고 늘 새롭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연한 것 속에도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새로움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있어서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 어느새 익숙해져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나의 시각을 바꿔서 당연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사한 것이구나. 여전히 나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시각으로 한번 바라봐 보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시선의 차이가 관계를 또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을 또 새롭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한다라는 것들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익숙해진 것 다시 새롭게 보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라디오도 좀 새롭게 봐주면 좋겠네. 참다.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어느새 익숙해진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 새롭게 좀 바라봐 주시고

오늘도 새마음 새뜻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굿모닝입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찬양 듣고 출석 체크해요 라고 우리 정수아 씨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병영 씨, 아까 빗방울 살짝 떨어졌는데 다시 해.

어떻게 좋은 거 나오던가요?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줄은 예상을 못했는데 좋고요. 이 또한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겠죠. 또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잖아. 불교 방송만 들으시는 분인데 우연히 극동 방송을 들으시는 분. 선물 드릴게요. 예. 혹시나 그런 분들 계세요? 알려주세요. 무조건 선물 드릴게요. 퀴즈 안 풀어도 돼. 우리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어때요? 찬양도 좋죠? 예, 하나님을 모르시는데, 예수님을 모르시는데, 이 방송 우연히 들으시는 분들, 예, 곡 한번 들어봐요.

잠깐만 나온 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찬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디 영업한다고 지금 거룩한 영업 거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극동방송이고요.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그 불교 라디오 들으시다가 오늘 우연히 극동방송 틀으신 분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면 DJ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냐고요?

실로암 찬양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실로 너무나도 신이 나는 그런 찬양 실로암 함께 만나보고 왔네요. 7월 14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648님 오늘도 창원 극동 방송으로 고정했습니다. 신나고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라고요. 대단히 잘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예. 근데 저기 다른 그 극동 방송에서 창원으로 오신 거죠? 예. 아, 너무 축하했네. 예. 아, 다른 데 있다가 다른 방송에 있다가 저쪽으로 오신 게 아니라 다른 극동 방송 듣다가 저희 쪽으로 오신. 예. 너무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제가 너무 공개적으로 너무 좋아했네. 예. 많이 우리 전국의 극동 방송 사랑해 주시고 애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쓱 둘러보세요. 예. 정말로 은혜롭고 매력 있는 그 방송들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국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하면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그곳 이외 지역도 다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립니다. 자, 오늘 그 저기 불교 방송 얘기 많이 나오네. 아, 예. 우연히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저기 불교 방송 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그래요. 그 퀴즈 참여했다가 그 선물 받으신 분들 계시고 공병훈 씨는 와, 오늘 말씀 너무 좋다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원불교 방송인 적이 있어. 이따가 하고 7868님 아 불교 방송 좋던데요. 유명 스님 방송에서 댓글로 복음 전하고 계세요. 아 열심히 하시네. 예, 열심히 하시네. 아 DJ 조금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아, DJ도 댓글로도 뭐 좀 해야겠다. 예. 아 우리 저기 예 열심히들 사시네. 예. 더 제일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DJ가 제일 열심히. 응? 그지?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아, 불교 방송 올해로 30주년이라고 하네요. 예. 30년 됐다고. 우리랑 같나? 저희도 30주년. 아니, 창원 극동 방송도 30주년인데? 어, 그렇구나. 예. 불교 방송도 30주년 됐구나. 예. 저희가 이겼네요. 저희는 70주년이에요. 예. 저희는 극동방송 전체는 70주년입니다. 창원은 30주년. 그죠? 자,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소승인데 저희 동네 주지 목사님의 추천을 듣고 있습니다. 상품은 어디로 보내주시나요? 이수홍 씨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주지 목사님.

아, 이거 웃기네. 아, 담임 목사님을 주진 목사. 아,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네요. 그분들은. 그죠? 예, 모르시니까. 아, 이수홍 씨. 내가 깜짝 놀랐잖아. 진짜로 이런 문자 온 줄 알고. 예. 눈을 씻고 다시 봤더니 이수홍이더라고. 네. 예. 감사드리고. 아, 혹시 저기 그 불교 방송 들으시던 분 중에 오늘 우연히 극동방송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다 연락 바로 주시라 선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유효하니까 혹시나 채널 돌리시다가 요 DJ 그 말 들으시면 바로 문자 하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샵 0981번으로 보내시면 돼요. 유료 문자입니다. 50원. 예. 뭐 50원이나 내라 그래. 선물 드릴 테니까. 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 원래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어디든 그렇습니다. 50원은 듭니다. 다. 자, 최숙정님 이병섭 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병섭 씨 방금 전까지 울산 극동 방송 듣다 왔습니다. 예, 축하드리겠고요. 예. 잘 오셨다. 이런 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DJ가 예, 많이 저기 전국에 여러 극동 방송들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라라고 하자마자 울산으로 가신 입병섭세. 예,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니까 극동방송 많이 해주시고 해서 어디 들어도 상관없어요. 예, 네, 어디 들어도 상관없어. 진짜로. 진짜로 상관없으니까 극동방송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퀴즈. 오늘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전송이 되고 있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아, 오늘의 말씀 시편 103편 2절 말씀인데요. 요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뿅뿅 말지어다 입니다.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뿅뿅 말지어다. 과연 뭐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편 103편 2절 말씀 가운데에 빈칸에 들어갈 말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수아 씨가 옆에 운동하시는 할머님께 혹시 절단이세요? 여쭤봐요. 어떻게 해요? 절단이세요? 절단이세요는 제가 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지? 예, 좀 익숙치 않네요. 그 교회 다니세요 하고 아니요 하면 그냥 그 대답을 하면 되지. 절단이세요. 우리 9422님 하나님 주현미의 음악 프로그램 듣다가 저 큰 우연히 뿜뿜 라디오 듣는다. 야,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너무 감사하게 극동방송 듣고 있습니다라고요. 아, 나도 주현미 누나 진짜 좋아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예 잠시 뒤로 하고 극동방송 함께하고 있는 9422님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도 좋아해요, 주현미 누나.

자, 오늘의 말씀 퀴즈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뿅뿅 말지어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단문 오시면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크룩스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여름엔 역시 크룩스죠 라고 이병욱 씨 남겨주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잖아. 간접 광고 될 뻔했네. 갑자기. 예. 여름엔 역시, 비 오는 날엔 역시, 크룩스죠. 예. 크룩스입니다. 크룩스. 크룩스 찬양을 들으면 시원해집니다. 예. 그래서, 너튜브에 크룩스 검색하시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깜짝 놀랐네. 큰일 날 뻔했네. 아주 그냥. 예. 자, 우리 9422님. 주현미의 음악 프로그램 듣다가 뿜뿜 라디오 듣고 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민철이 형님이 이왕 말 나온 김에 주현미 씨 노래 한번 틀어주시죠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이제 그쪽 가셔가지고 틀어달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여기는 안 돼. 예, 물론 좋아합니다. 비 내리는 영동교, 예, 신사동 그 사람, 짝사랑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 안 돼. 여기는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알아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 좋아하는데, 예, 안 돼. 예, 여기는 안 돼요. 자, 오늘의 말씀 퀴즈 함께 풀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뿅뿅 말지어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받아보고 있습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요거 하면은 이제 대중 가요가 있었어요. 예. 같은 하늘 다른 곳에 있어도 부디 나를 말아요. 요거. 예. 뭐 부디 나를 말아요.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담으러 오시면 샵 0981번으로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그 오프닝에서도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처음엔 두근거리고 온 정성을 들이는데 익숙해지면 무뎌진다. 근데 문제는 무뎌지면서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자꾸만 이것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하지 말자. 예. 소중한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당연히 시들해지고 이러지 말고 우리가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항상 감사가 감사인 줄 아는. 그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또 감사의 제목들 이것을 찜 말자. 자, 과연 찜 말자 이것은 무엇일지 정답 단문 오시면 샵 0981번으로 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82님 까먹지 말지어다. 맞아 맞는데 까먹을 한 글자로 바꿔보세요.

까먹을 한 글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조금 더 약간 조금 공식 용어로 한번 해보세요. 예.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이제 오늘의 정답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가운데 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뭐하지 말지어다.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0: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뿜뿜 라디오 가족 보내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뿜뿜 두 글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묵상하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과 오프닝 내용을 전송해드립니다.
1: 챙겨가세요.

오늘의 말씀 퀴즈를 통해서 정답 맞히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들은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수 사랑. 자, 1부의 끝곡 띄워드립니다. 혹시나 극동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거 하나만 들어주시기 바라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자, 저는 잠시 후 10시에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I w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양 서부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윤찬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가장 뼈저리게 터득하는 진리 중 하나는 아마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사실인 듯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아무런 이유나 조건 없는 호의, 그러니까 거저받는 것을 그리 편안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 뒤에는 반드시 상술이나 청구서가 숨어 있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별다른 이유 없이 호의를 베풀거나 값비싼 선물을 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덥석 받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바로 경계 모드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지? 혹시 나중에 무리한 부탁을 하려고 밑밥을 까는 건 아닐까? 하며 숨겨진 의도를 찾으려 하는 거죠. 설령 그것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전한 호의임을 알고 받는다 해도 가슴 한편에 무거운 부담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밥 한 끼라도 사서 이 신세를 갚아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우리가 공짜 자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공짜는 좋지만 그 뒤에 달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두렵고 누군가에게 빚지는 상황이 우리의 자존심을 긁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하고 신세지기를 극도로 꺼리는 사람들은 절대 공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 힘으로 당당하게 얻어내는 것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고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인간의 철저한 거래적 본성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지불 없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머리로는 들어도 가슴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거나 구원의 자격을 얻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죠. 기도를 일정 시간 하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흠 없는 수행을 쌓아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받기만 하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공로를 보태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편안하고 익숙합니다. 이런 사실은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을 살펴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인간에게, 심지어 죄를 지은 인간에게 신이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푼다는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낯선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잣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으니 완성된 그 구원의 선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초청합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100%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수행도, 금욕도, 자선도, 헌금도,

0: 수십 년의 종교 생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완벽하게 포장까지 마친 상태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고 자꾸만 십자가에 자신의 의로움을 덧칠하려고 시도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에게 100% 은혜로 주어지기 위해 누군가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받는 우리에게만 공짜일 뿐 주시는 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찢고 희생하셨습니다. 선물 받는 이는 공짜지만 주는 이는 언제나 값을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에게 지불의 의무를 지우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 행위를 조금 보태려는 시도를 그쳐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또 다른 형태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겸손히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모든 죗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애써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과거가 깨끗하지 않든 그냥 그대로 나오십시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술, 담배 끊고 생활이 좀 정돈되고 나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병에 걸린 사람이 내가 좀 고쳐보고 호전이 되면 의사에게 가겠다라는 말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착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낙오자들과 실패자들, 온갖 종류의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더러워도,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대로 와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의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비참함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는 인생의 혁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윤찬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5-355-6690번 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0: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적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통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된 구원과 소망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우상 숭배와 미움, 폭력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 안에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소서. 거대한 권세와 세속적 문화에 휘둘리지 않고 열방의 주관자이신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주님 손 얹어주시고 갈등과 긴장으로 신음하는 중동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전쟁과 재난,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세계 곳곳의 영혼에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사랑이 열방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콩고 민주공화국의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국제적 공중보건 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바이러스가 인접 국가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이 멈추게 하소서. 지정학적 갈등, 생태계 파괴, 원조 축소로 심각해진 세계 보건 위기 앞에 전 세계의 관심과 의료 지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드론 공격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현대전 기술 경쟁으로 전 세계의 군사비가 증가하고 분쟁 지역의 국제화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국제 정세를 다스려 주소서. 국제사회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평화 구축 활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지마다 혼돈과 불의의 파도보다 더욱 큰 복음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 사역마다 영혼 구원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뿜뿜 라디오 7월 14일 화요일 아침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생으로 달릴게요. On air, on air. 실시간을 공유하는 생방송 뿜뿜 라디오 함께하고 있는 시간 10시 6분입니다. 자, 2부도 여러분들의 격한 청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 청취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를 통해서 많이 많이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391님. 핸드폰 요금이 조금씩 늘길래 내역을 살펴봤더니 방송 문자 이용료가 다달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라디오 청취하는 날이면 문자로 소통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주 그냥 이용료가 방송에 헌금으로 쓰이면 좋겠습니다. 문자로 더 나불대고 싶거든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그냥 원래 라디오는 그냥 좀 듣는 위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듣는 것에서 또 진일보하여서 우리가 또 함께 우리가 소통하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DJ랑 얘기를 나누시거든요. DJ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얘기를 할까 싶어 가지고 대화를 할까 싶어 가지고 DJ랑 얘기를 하려고 문자 참여하시다가 이제는 그 본인들끼리 얘기 나누시는 거가 더 재밌나 봐요. 그래서 DJ가 뭐 하든 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본인들끼리 얘기 나누세요. 어플리케이션에서 그 문자는 그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가 안 되는데 어플리케이션은 채팅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끼리 얘기를 나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DJ는 뒷전이고 그냥 여러분들끼리 그냥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거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정병숙 씨도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 일하는 자리가 바뀌어서 채팅창을 거의 못 보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빨리 제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채팅방 수다 너무 재밌어요. 라고 남겨주시고 DJ 뿜뿜 라디오 너무 재밌어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냥 뿜뿜 라디오의 시간에 여러분들끼리 채팅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옳은 방향이다. 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DJ는 뭐 삐지고, DJ와 뿜뿜 라디오는 삐지처럼 쓱 깔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일 아침에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또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그죠? 예,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재미가 있는지. 이병욱 씨, 2부는 입국 따달게요.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서, 예, 본니 쏘아올린 불교 라디오, 예, 그걸로 이제, 1부가 굉장히, 예, 점철이 됐다. 고급 용어죠, 점철되다. 굉장히, 예, 그랬다. 근데, 좋았어요. 예, 좋았고, 우리끼리 또 진솔한 이야기들. 그래서,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 예, 그, 스님들이 교회 오시면 자꾸, 그,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을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이라고 큰 스님, 작은 스님 하신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하고 그리고 주지 목사님이라고 주지 목사님 진짜 웃겼다. 예, 주지 목사님 너무 웃겼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이런 토크 DJ 굉장히 또 지향하는 방향이니까 많이 많이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또 잡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라디오 바로 뿜뿜 라디오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9250님 윤상 방송 듣다가 뿜뿜 왔습니다. 윤상보다 뿜뿜이 재밌다. 우리 상희 형님 아니 우리 상희 형님도 있어 아니 우리 저기 현미 누나도 계시더니 상희 형님도 계시고 우리 알렉스 형님도 계시고, 예, 아, 쟁쟁하네, 여기가. 예? 9시부터 11시까지.

근데 여기가 아, 전쟁터예요, 전쟁터. 어, DJ들의 전쟁터예요. 예. 그런 와중에 우리 건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뿜뿜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면서 자 선택 이행시 들어갈게요. 요거 하려고 제가 깐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이행시 남문호시마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이 이행시 툭툭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선택되실까요?

자, 이성훈 여성 시대 이겨봅시다라고요. 여성 시대도 있었네. 아, 전쟁터야, 전쟁터. 자, 이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라디오, 뿜뿜 라디오. 오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 함께 했고요. 자,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어노인팅이 찬양해요. 우린 주를 만나고. 만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매주 금요일 1시 여러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 선택 2행시 달려가고 있습니다. 품품 라디오.

네, 언어인생의 올인 주를 만나고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찬양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의 그 비중을 높이고 코너들은 조금 이렇게 또 잠깐 쉬어가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찬양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요걸로만 꽉꽉 채워가는 그런 기간 서머 스페셜

네, 딱히. 예, 그죠? 예, 특히. 예. 자, 더 단방에 함께 오겠습니까? 예, 하창수 씨의 선. 선약이 있어서 택. 택시를 탔더니 뿜뿜 라디오가 나온다. 수지샴. 실. 실패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권경화 띠. 선국한다고? 주현미 알렉스 윤상 거론하던데 택도 없다. 우리 건수 PD 짱. 이렇게 남겨주신 선국이 뭔가요? 선국? 여튼 이게 예. 우리 그 주현미 알렉스 우리 윤상님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예. 또 이분들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해하실 텐데 그 권경화 씨가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그래요. 예,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루두루 다 좋아합니다. 예, 너무 좋아하고 힘내서 또 대한민국에 9시부터 11시까지 우리 함께 맹글어가요. 좀 멘트가 너무 좀 거시적이었네요. 예, 제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거시적인 어떤 그런 예 담론이었다 이런 말씀. 조금 부끄럽네요. 예. 아, 제가 민망해가지고 자꾸 저를 만지고 있어. 제가 그 자꾸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고, 예, 팔을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데 부끄러워서 그래요. 예, 아, 민망하네. 예,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 이성훈 선 선의 신목자 택 택하신 족속. 무슨 말 들어본 것 같은데. 선의 신목자 날 사랑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택하신 족속. 그것도 약간 잘 맞는다, 잘한다. 여러분들 이제 작사도 할 거예요? 작사는 하고 있지. 예, 우리 또 저기 송키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작사도 하고 있잖아요. 자, 또 어떤 분이 함께 오셨습니까? 예, 윤미호 띠 선. 아까 선 긋지 말고 그 예수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택 택하신 백성 되기 위해 마구마구 선 넘어오세요. 컴온 컴온 컴온 컴온. 잘했다. 예, 잘했어요. 이런 것들 예,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9075님 선 선물 좀 주세요. 택 택배 주소 경남 밀양시 산문강변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말 당신의 주소가 예,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방송으로 하기는 좀 그랬네요. 예, 죄송합니다. 9075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장병영씨 선 선선한 날씨엔 택시 타요. 예, 선선한 날씨에는 조금 걸어 다니세요. 아시겠죠? 예. 자, 더 어떤 분이 함께 하겠습니까? 예, 이성훈씨 선 선물 보내주세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예. 또 어떤 분이 함께 오겠습니까? 예, 박괭진님 선 선물 많이 주고 연예인이 DJ 한다고 뿜뿜 라디오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죠. 선물 잘 안 줘도 뿜뿜이 최고. 그냥 선물 안 준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괭진 씨, 예, 그냥 뿜뿜 라디오는 진짜 선물 안 준다라는 말씀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예. 아. 그렇습니다. 예, 박경진 씨의 예, 전국을 굉장히 찔렀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으네요. 선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선물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선물을 평소보다 더 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석 체크 미션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하면은 그냥 기본 선물 5개에 오늘의 말씀 퀴즈 같은 거 선물 2개 추가로 나가고 또 뭐 양을 잡자 이런 거 하면은 또 선물 3개 나가고. 기본이 10개야. 응, 기본이 10개. 그래서, 올해 둘러왔는데, 예, 우리 또 믿음의 기업들, 많이 연락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 드리려고 지금 깐 거예요, 지금. 예, 많이, 예,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 예, 협찬,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예, 많이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예, 성심을 다해 모실게요. 아니, 뭐, 좋은 거, 모두가 좋은 거잖아. 그래, 믿음의 기업들은 또 이렇게 그 기업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좋고. 그죠?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 또 그 우리 또 제품들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좋고,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또 써보시고 또 좋으면 이렇게 또 믿음의 기업을 살려주고 도와줄 수 있어서 좋고, 그죠? 아 좋다, 너무 좋다. 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번호 055-269-9810번 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많이 알려주시면 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업이 고 싶은 예, 그런

갑니다. 자, 어제 이 찬양을 띄워드렸는데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라고 해요. 함께 세워가요. 찬양 함께합니다.

7월 14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또 참여하실 수 있고 문자는 샵0981번 50원의 유료 문자가 든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한분한분 한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모시는 이곳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의 어린이인 줄, 예, 이병욱 씨, 예, 우리, 극동방송의 대표 또 어린이 코너죠. 예, 프로그램, 우리는 주의 어린이, 예, 또 함께, 예, 많이 아껴주시기 바라겠고. 나 노란봄님, 지금 율동 중입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자, 우리 설공씨 입장 맞추셨어요. 아. 지금이라도 출석합니다. 라고, 예, 멋쩍은 웃음을 남겨주시면서, 아, 함께 입장해주신, 마지막에 입장해주신 우리 설공씨. 아직 시간 많이 남았어요. 예, 아직 한 17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남은 17분, 아, 많이 많이 누려주시기, 마음껏 누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가싸. 자, 오은정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수 생활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언제 또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아, 이제 또 새로운, 예, 또 일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은정이 은정이 오은정이님. 예, 또 함께하고 있는데, 아, 또 좋은, 예, 그리스도의 향기를, 예, 또 마음껏 품어내시는 우리 오은정님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아, 또 이렇게 회사에 가신다고 해도 뽀뽀 라디오를 영 못 듣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즘은 뭐 저기 몰래 몰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아, 블루투스 이어폰, 요즘은 선 없는 이어폰이 아, 나와요. 아, 깜짝 놀랐어. 선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이렇게 그 예전에 우리 많이 하던 거 있죠. 학창 시절에 셔츠 안에다가 셔츠 안에다가 이제 이어폰 넣어가지고 줄은 손목 쪽에 좀 이렇게 놓일 수 있도록 딱 한 다음에, 고뇌에 빠진 것처럼 귀를 이제 손바닥에 탁 얹고 이렇게, 턱을 개는 것 같은 그런 자, 아,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 이런 눈빛, 예, 눈빛이 공허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심취하면 안 돼. 약간 좀 뭔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좀 45도로 탁 꺾어가지고 이렇게 탁 있으면,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예. 선생님들이 진짜 성령님처럼 아셔. 우리가 예, 귀신처럼 아는데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성령님처럼 다 아셔. 어떻게 알았지 그걸? 예.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앞에 서면 다 보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로 다 보이나 봐. 그래서 누가 딴짓 하는지, 누가 집중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몰래 선생님 몰래 그 이어폰 꽂고 이렇게 있는 것도 다 보시는데 일일이 다 안 잡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블루투스 나와요. 그래서 그 귀 안에다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다 보여요. 예. 다 보이니까 우리 부장님들 다 보이고 사장님들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냥 처음에 좀 잘 하시고 몰래 듣지 마시고요. 저 예, 방송 좀 들으면서 일하겠습니다. 그게 업무 효율이 늘어납니다. 능률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회사의 분위기와, 그런 것들을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 또, 한다고, 너무 강경하게, 저는 극동방송 안 들으면 저는 일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예. 또, 나에게 주어진 일,

0: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도 우리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또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 없죠? 없죠. 예. 있으면 선물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없네. 예. 없어요. 없어 없어. 지금 아무도 없어. 기다려 보고 있는데 아무도 없어. 예, 그래요. 자, 듣다가 혼자 웃고 그러면 사람들이 절로 멀리 할 거예요. 그게 약간, 아, 그렇구나. 바운더리를 이렇게 저기 알아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노하우예요, 그게? 그냥 혼자 한 번씩 웃는 거? 아, 그러면은 알아서 이제 거리 조절이 되는구나. 그렇구나. 아,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좋은 얘기들, 좋은 팁들, 그리고 덕담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아, 땡땡이 치는 법 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예. 아니, 저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그러니까 선생님들 다 아시고 사장님들 다 아시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린 겁니다. 끝까지 들어야 돼. 우리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뿜뿜 라디오를 또 아껴주시고 또 함께하고픈 그 마음 잘 전해지고 있으니까, 예, 거기 가져가시고 막 억지로 막 듣고, 예, 이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각자의 사명도 잘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주찬학님. 주찬학님 진짜 오랜만에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자은이다. 나 자은. 예, I am 자은. 나 자은. 고신교단 여름성경학교 주제가 틀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전국교회학교 연합회 율동 강사고요. 매년 곡들을 선정하고 율동을 만들어서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가르쳐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자은이 나자은이님이 그 이 율동을 만드신 거예요? 어머 세상에. 아니, 이분한테는 내가 연락을 한번 지금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궁금한 내용이죠. 전화번호를 말할 뻔했네. 예. 자, 이분께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인데, 잘 지내셨는지와 더불어서, 예, 이 흥미로운 이야기 한번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전화 데이트. 갑자기 또 안 받는 거 아니지? 예.
1: 연결이 되지 않아 비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요.
0: 왜 안 받아요? 지금 방송 듣고 있었잖아요. 나는 자은이다. 나 자은. 이걸 안 받아주네. 야, 우리 뿜뿜 라디오가 또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이끄시나 싶었는데 안 받네. 예, 이렇게 또 하네요. 예, 그래요. 아, 이걸 직접 만드신대요. 제가 율동한 영상도 올라와 있다고 하고. 어머 세상에. 야, 우리 뿜뿜 라디오 가족들이 여러분들 이렇답니다. 응? 우리 저기 그 전국의 모든 고신교단의 여름 성경학교에 이렇게 또 찬양으로 영향을 주는 분들이 또 우리 극동. 이제 전화가 왔어. 지금 전화가 왔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전화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전화합니다. 자, 가만히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께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이야기를 들어볼 수, 너무 궁금하잖아요. 자, 들어봅니다. 띠또띠. 잠시만요. 띠또띠또또띠또또또띠따띠. 들어갑니다. 자, 과연 전화를 받으실지. 아, 너무 궁금하다.

나 자은님 전화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아까 나자은님이 아닌가? 전화 주셨는데. 전화 안 받으시고.

뭐죠? 밀당인가요? 갑자기 느닷없이 시작된 이스 밀당인가요? 예. 좋습니다. 예. 여튼 그렇답니다. 우리 나자은님께서 요 율동을 또 만들었다고요. 근데 진짜 궁금했어요. 이 곡들을 어떻게 그 만들고 선정을 하고 요 율동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진짜, 예. 전화가 안 온다고요? 차단을 해 놓으셨나? 제 번호 차단됐어요, 지금?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전화를 해볼게요. 예. 여러분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한 번만 다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 또, 띠, 또, 또, 띠. 또.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이게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전화 받기가 어려워. 일하는 중이라. 죄송해요. 예. 일하는 중이라서 전화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제가 눈치 없이 예. 눈치 없이 계속 지금 네 번 질척거렸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자, 다음번에 우리 나자은님은 전화 연결을 한번 예 해보는 것으로 하고 이제 차단했다고 이제 차단하겠네라고 예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습니다. 예, 차단하지 말고요. 주찬영님, 예, 나자은님 차단하지 말고 언제 한번 이 이야기 한번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한 곡 들었네요. 라고, 예, 많은 분들이, 예, 마커스의 이렇게 찬양에, 예, 함께 들었네요. 뭐, 말 나온 김에, 예, 함께 저기 또 들어볼까요? 우리 마커스의 이렇게 노래에 찬양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들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찬양. 찜하더라고, 예. 당하신 소리 높여.

자, 오랜만에 지니지니 박영진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죠? 자, 방학이죠? 알찬 방학, 알방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커스의 이렇게 노래해. 예. 아, 중간중간 후렴만 4번 들었던 이 찬양. 아, 완곡 듣고 왔습니다. 아, 나는 자은이다. 나자은님과 전화 연결을 갑자기 시도를 했는데, 아,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통화해요 라고 다행히 차단은 안 하시기로 예, 하셨습니다. 예. 아, 극적으로 예, 이렇게 타결이 됐어요. 예, 정말 다행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질척거려서 죄송해요. 예. 나는 그 통화가 가능하신 줄 알고 전화를 주셨길래 자은 씨가 주신 게 아니었나? 다른 분이 주셨나? 예. 이쪽으로 전화는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생방송 중이니까 전화 울려요. 그러니까 전화는 주지 마시고 제 전화만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겠어. 자, 이표경 씨 수고하셨습니다. 이 PD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예, 빨리 가라고 이제 예, 마무리하고 이제 마치라고 이렇게 또 말해서 아직 갈 생각 없었는데 아, 이렇게 마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리고, 끝곡 띄워드리면서, 예, 인사를 급하게, 아, 급하게 아니에요.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됐긴 했는데, 여튼 뭐, 그 말 이후에, 예, 제가 나가니까 좀, 어쨌든, 예, 끝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우리 서머 스페셜, 뿜뿜 라디오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또 특별한 코너를 또 준비를 하고 있죠. 바일러 코너.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DJ가 불러드립니다. 예, 들려드립니다. 아닙니다. 불러드립니다. 예, 그래서 DJ가 육성으로,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그 신청 찬양을 불러드리는, 예, 은혜의 콜센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요 곡 듣고 싶어요 라고,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면 그분들 중에 직접 전화를 드릴 겁니다. 전화를 드려서 불러드리는 은혜의 콜센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 찬미월십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한 하루. 누구로 인해, 무엇으로 인해, 주로 인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뿜뿜 라디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이 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풍족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 있으시죠?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사모님 평안하셨습니까? 네.
0: 네, 목사님 요즘 날씨가 참 덥고 무덥고 그리고 습하고 이게 마음에 짜증도 나고 막 그래요. 추울 네. 때는 춥다고 짜증 내고 여름에는 또 덥다고 짜증을 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또 사회는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네. 생활은. 네.
1: 또 여름은 또 더워야지 여름. 덥잖아요.
0: 네, 저희 동네가 농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보니까 여름에는 확실히 더워야 되고 겨울에는 또 확실히 많이 추워야지 농사가 잘 되더라고요.
1: 네, 그렇죠.
0: 네, 겨울에 따뜻하다 그러면 걱정하시고 여름에 네. 시원하면 걱정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환경에 그냥 아 그러려니 이런 환경이 주어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맞이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합시다. 고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슬픔을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오늘도 장원극 동방송 주파수를 통해 소망의 기도로 함께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모든 청취자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병상의 침상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삶의 고난과 물질의 위기, 관계의 깨어짐 속에 낙심하여 주님 어디 계십니까? 부러지는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 방송이 송출되는 모든 곳에 주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말씀대로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청취자들의 영과 혼과 육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떠나가게 하시고 무너진 면역과 약해진 뼈와 근육 장기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0: 아멘.
1: 영적인 침체와 마음의 우울감,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고 하늘에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드려지는 기도마다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픔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네, 그럼 찬양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샵 0981번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2207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추수련 권사님이 11시부터 전신마취로 뇌동맥 꽈리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시술의 시작부터 끝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전신마취에 부작용 없이 잘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추수련 권사님 창원극동방송 중보기도팀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우리 소망의 기도에 보내오시는 기도 제목들로 우리 기도하시는 기도팀이 계시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는 방송 기도 중보기도 팀의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그 권사님께서 오늘 지금 시술 이제 시작하셨네요. 네.
1: 참 안타깝죠. 그래도 막 하나님께서 또 우리 추 권사님 꼭 붙드시고
0: 아멘.
1: 또 집도하는 또 집도의와 모든 또 협력자들을 통해서 수술 잘 돼서 또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권사님으로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고 하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추수련 권사님, 그동안도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연약한 주의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렇게 아름답게 기도로 섬기며 협력하는 귀한 권사님,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수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잘못된 부분들 잘 해결이 되고 치료가 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술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집도하는 또 담당 주치의 마음과

0: 생각을 하나님 꼭 붙들어주시고 손에 솜씨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서 조금도 빈틈없이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시며 또 전신 마취를 또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게 하시고 이후에 부작용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 추수령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아름다운 역사를 친히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도 이어갑니다. 921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내년 여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조카가 서울 외곽에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필요한 보금자리를 잘 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서울에서 생활하기 참, 저희 아들, 딸도 서울에 있는데요. 집 구하는데 지금 기도 일단,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일단은 네. 결혼을 결혼을 한다는 것을 먼저 축하하고요. 특별히 또 이렇게 우리 수도 서울에 생활을 하는 거 참 만만찮을 건데 네. 또 이렇게 또 그곳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삶의 보금자리를 또 외곽이라 할지라도 또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또 이런 세미한 부분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9215 우리 성도님 조카분이 이제 내년 여름 결혼을 이렇게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결혼하는 그 모든 인도하심을 하나님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조금도 시험거리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준비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살아가는 조카분이 수도 서울에서 생활함으로 인하여서 또 이 주택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며 모든 주어진 육체의 삶들을 감당해 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결혼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택 문제로 인하여서 많이 걱정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 간섭해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또 직장생활과 모든 진로의 문제들도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4322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제 동생 손주원 전립선 암으로 입원해서 오늘 방사선 치료가 끝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암세포가 깨끗하게 녹아나오고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소망의 기도 용사분들께 간곡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예. 네. 얼마 전에 저희 동생도 네. 이제 이제 저 전립선 암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치료가 잘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1: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마 좋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병원을 만나고 좋은 또 의사를 만나면 요즘은 또 이런 부분들도 잘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또 이제 특별히 또 이런 수술을 하는데 아직도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1: 그게 제가 가장,
0: 상상하기 어려운 만큼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4322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동생 손주원 씨 또 이렇게 전립선 암으로 인하여서 입원 치료 중에 오늘 방사선 치료가 끝나는 날

0: 이랍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이 치료를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 그렇지.
0: 하나님, 남은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손주원 씨가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내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손주원 씨를 괴롭히는 모든 암세포가 깨끗하게 녹아내리고 온전한 치료 우리 하나님의 참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이 시간도 나누면서 기도하는 우리 소망의 기도 용사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계속해서 이런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4.3.2 우리 성도님 동생 손주원 씨 오늘 방사선 치료가 끝나고 이제 육체가 완전하게 아버지 치료가 되어질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856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층 전세 세입자가 빨리 채워지고 나아가서 매매까지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도 긴급하게 기도 제목 주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네.
0: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8567 우리 성도님 또 이렇게 집 매매 관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부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2층 전세 세입자 빨리 채워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말끔하게 또 정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매매까지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이 주택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선한 역사심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이 시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 210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네 번째 배아 이식 시술을 받았고요. 지금 1차 피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불안함과 기대감으로 테스트기조차 해보지 못한 채 향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미 응답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번에는 안전하게 착상이 되어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기쁨의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1: 네. 아, 얼마나
0: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 주실 겁니다.
1: 예, 네. 생명을 참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벌써 이제 네 번째 이런 또 배아 이식 시술을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0: 네, 예. 이 마음 진짜 충분히 예. 공감합니다.
1: 저는 이게 마음이 닦았습니다.
0: 네,
1: 저는 마음이 닦고 그리고 이제 착상이 되어도 또 잘 해야
0: 그렇죠.
1: 돼요.
0: 그렇죠.
1: 예, 착상이 네. 되어도 잘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또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또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부부가
0: 아버지.
1: 언약의 백성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아 이식 수술을 받았고 지금 1차 피검사 위해서 병원 가는 길에 또 이렇게 소망의 기도 문을 두드리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잘 생명이 착상되고
0: 아멘.
1: 살아가는 엄마의 뱃속에서 건강하게 아기가 자라며
0: 아멘.
1: 기쁨의 아버지.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0: 아버지.
1: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이 정말 공관 가운데서도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0: 아버지.
1: 이 부부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 이렇게 병원 가서 하는 모든 이 과정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 역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주셨는데요. 996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아들 부부 주현진, 정혜인 인공수정을 두 번 시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시험관 1차를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에도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계속되는 기도 제목이 동일한데 그죠?
0: 네네.
1: 참 우리 믿음의 또 가정들이 이렇게 귀한 또 생명을
0: 네.
1: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지금 뭐 인구가 조금 줄어가는 이런 어떤
0: 네.
1: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0: 네네.
1: 참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렇게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이제 실험관 1차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통한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0: 아멘.
1: 하나님 9960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아들 부부 가정이 생명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태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셔야 합니다.

0: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계속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또 시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시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현진 정혜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도 온 또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 가정을 이 부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생명을 주심으로 이 생명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복된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아버지 이 부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안정감을 주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도 평강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1: 아멘.
0: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은 039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83세 친정아버지께서 오늘 오전 11시 병원에서 대장 위 내시경으로 3차 용종 제거 시술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영과 육을 지켜주신 주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부르시는 날까지 교회를 섬기며 동행하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왜 이 짧은 기도 제목인데 읽는 동안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0: 아, 네. 이제 우리 육회의 동료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을 물려주신
1: 네.
0: 우리 아버님께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용종 제거 시술이라니까 그래도
1: 네.
0: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1: 큰 병이 아니라서
0: 예.
1: 감사합니다.
0: 그래서 이 용종이 네. 용종으로 잘 제거되어지고 더 이상 이제 더 악한 것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또 간섭해 주시고 특별히 참 믿음에 복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또 살아가는 자녀들이 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0391 우리 성도님 너무도 감사한 참 우리 육체의 아버님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의 유업을 또 이렇게 감당해 낼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신 우리 친정 아버지께서 오늘 병원에서 또 대장 위 내시경으로 용종 제거 시술을 받고 있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용종이 잘 제거되고 다시는 이 우리 육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또 살아가는 자녀들 또 이렇게 잘 양육한 귀한 아버님입니다. 남은 생애가 더 복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육을 강건케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사랑하는 자손들을 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로의 역사를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아버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시술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신앙의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신 우리 친정아버님 연로하시지만 조금 더 자녀들 곁에서 귀한 모습으로 계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1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생후 33일 된 외손녀 최로아가 하루 한 번씩 잘 배변하고 분유도 잘 소화해서 토하지 않으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네. 예, 33개월 됐, 아, 33일?
0: 네네.
1: 예, 33개월이 아니고 33일이네요.
0: 33일.
1: 네, 예, 33일. 네. 아, 얼마나.
0: 아이, 신생아.
1: 얼마나, 네. 얼마나 이쁠까요?
0: 네.
1: 예. 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마도 모든 우리, 예, 우리 이제 인체의 모든 기능들이 예, 점점 이제 강건하게 되어져서 예, 잘 자라고, 예, 또 예, 소화도 잘하고, 예, 또 늘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는 이 귀한 생명, 최루아. 이름도 너무 이쁘네요.
0: 예, 루아.
1: 예, 우리 이제, 네.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어쩌면요, 이 최루아, 이 아이 때문에 살맛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복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여러 가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배변도 잘 해야 되고 또 소화도 잘 해내야 되고 토하지도 않아야 되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생명을 양육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이 생명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생명이 정말 이 믿음의 가정의 기쁨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나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 루아와 같이 정말 기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또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특별히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483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귀하게 주신 21개월 된 딸 하주영 지난 6월 초에 혈소판 감소증 진단을 받아 3일간 입원해서 혈소판 수혈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어린이집도 잘 다니며 회복하고 수치도 잘 오르고 있었는데 어제 외래진료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다시 조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혈소판 수치 정상 범위로 회복되고 주영이가 더욱 건강하게 자라서 이름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이 혈소판이
0: 네네.
1: 약간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0: 네네네.
1: 또 축소되기도 하는 것 같죠.
0: 네네. 점막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1: 근데 이게 이제 뭐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0: 네네. 네,
1: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까지도 귀한 우리 주영이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귀한 믿음의 부모를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린 생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래서 특별히
0: 네네.
1: 이 혈소판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더 왕성해지고 그래서 자라나고 생활하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셔야 되겠죠.
0: 아멘.
1: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4833 이 복된 믿음의 가정에 귀한 딸 주영이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혈소판 수혈을 이렇게 받은 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세미하게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하겠습니다. 지금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서 또 이렇게 치료를 받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딸 주영이가 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남은 이 귀한 생명의 앞날을 주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0: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샬롬.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5절로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 사마리아 사람뿐이었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 주셔야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라는 이 명령은 망각이야말로 감사의 가장 큰 대적임을 지적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하여 스스로 명령합니다. 받은 은혜를 일부러 떠올리고 헤아릴 때 비로소 감사가 살아납니다. 기억은 감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거듭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감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부족한 것을 먼저 들고 축복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것에 주목합시다.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 보잘것없는 형편이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0: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그 감사 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적은 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분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부족함 앞에서도 감사하셨고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감사하셨습니다. 응답받기 전에 미리 감사하신 거죠.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제자들과 떡을 떼시면서도 성찬식에서도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고침받은 한 나병 환자가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을 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감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선한 소원과 그것을 행할 능력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의 출발점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습니다. 감사하려는 마음조차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은 가르치지 않아도 나오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본성에서 솟아나지 않고 위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불평이 감사로 바뀝니다. 약자와 이웃을 도와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맥추절의 기쁨이 함께 나누는 기쁨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추수의 즐거움을 자기들끼리만 누리지 말고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불러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받은 복을 나눌 때 그 감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약자와 이웃을 도울 때 도리어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나눔은 감사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감사를 잘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며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감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오늘 그 감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

애국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 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에피비씨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

0: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중동선교의 역사적 거점이자 교민사회 구심점이었던 이란 테헤란 한인교회가 예배당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국선교계가 교민들의 예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이란 최고 지도자 산하 자산관리기관이 150년 역사를 지닌 테헤란 성 베드로교회의 소유권을 무효화하고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77년부터 이곳에서 공식 예배를 드려온 테헤란 한인교회도 당장 공간을 잃게 됐으며 2017년 이후 담임 목사가 없는 9년 동안의 목회 공백 속에서 교민 공동체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심각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의 재산 압류와 강제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대흥 선교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을 종교 간 대립이 아니라 전쟁 상황 속 교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종교의 자유이자 인권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공식 예배 허가를 위한 대체 공간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FA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국내 최대 선교단체인 GMS 총회 세계선교회가 전 세계 선교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역사박물관 설립을 추진합니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최근 본부 임원회를 열고 경기도 화성 본부 건물에 영상자료와 실물 사료를 융합한 디지털 역사박물관 건립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번 박물관은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세계 100여 개국에 2,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총회 세계선교회의 방대한 역사와 시니어 선교사들의 노하우를 디지털 기술로 시각화해 선보일 계획입니다. 총회 세계선교회는 대형 프로젝터 20개를 활용해 생동감 있는 전시를 구현한 교계 선진 디지털 역사관 공간 설계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0: 교회 주중 유휴 공간을 청년 창업과 비영리 단체의 자립을 돕는 선교적 요람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공간 복음화 모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두인꽃센터는 청년 스타트업과 공익단체들을 위해 사무 공간을 저렴하게 대여하고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팀을 통해 비영리단체의 바른 경영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세중앙교회도 교회 비전센터 내 250평 규모의 공유공간을 개방하고 창업기획사와 협력해 현재 13개 청년업체의 창업 보육과 정부 지원 사업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공간 전문가들은 교회가 주중에 비는 공간을 활용할 때 처음부터 전문가와 연계해 실질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야 장기적인 선교적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간 제공을 넘어 전문가의 경영 컨설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대안적 목양사역이 청년 세대와의 새로운 복음적 접점을 넓히는 지속가능한 선교 모델로 안착할지 주목됩니다. 전 세계 차세대 선교 지도자들에게 성결 신학을 전수하고 한국교회 부흥 현장을 공유하는 2026 웨슬리안 성결 프로그램 수료 예배가 개최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수료식에는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 해외 10명의 선교 지도자와 청강생 6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난 2주 동안 복음주의와 사중복음 전략에 대한 집중 강의를 이수했으며 신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문을 통해 한국교회 생생한 예배 현장과 순교 역사 인프라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국제선교단체 한국대표 송재은 목사는 세미나를 통해 나눈 신학적 지식이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실천적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습하고 무더운 날이 나타납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도 기온은 26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FEBC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이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무료 교실로 다가오는 이단의 방법입니다.
3: 아빠, 아빠, 이거 좀 보세요.
4: 어, 그래, 뭔데 그러노?
3: 아이돌이 되고 싶나요? 미래의 케이팝 스타는 너야. 어머, 나 여기 가볼래요.
4: 아이고, 엄마, 됐다. 그 돈 많이 들어간다, 그거.
3: 어, 아빠, 이거 공짜라는데?
4: 아이고, 됐다. 그 공부해야지.
3: 아니, 아빠 공짜로 영어랑 댄스를 가르쳐준다.
4: 영어? 어, 일단 가자.
3: 그러다. 어. We're going up, up, up in our moment. In up to the we are going. Gonna be, gonna be good.
4: 브라보, 브라보. 너무 잘한다.
3: 어, 진짜요?
4: 그럼, 그럼. 우리 민지는 훌륭한 K-pop 스타가 될 거야.
3: 고노비 골든 골든. 아, 감사합니다.
4: 그래, 그래. 벌써 3개월 무료교실 다녔는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지. 응? 특별한 가사가 있는 노래 한번 배워볼래?
3: 네.
4: 그거 부르면 네 영혼이 더 빛날 거야.
3: 어, 좋아요. 무슨 노래예요? 아이돌 노래예요?
4: 그건 아닌데.
3: 네.
4: 잘 들어봐. 진정한 구세주는 오직 한 분. 그의 말씀을 외워야만 빛을 얻으리. 자, 가사 좋지?
3: 아,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4: 아, 그러니까. 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해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너의 영혼이 깨어나고 에너지가 솟아날 거야.
3: 어, 이상하다. 아빠가 구세주는 예수님이라고 하셨는데.
4: 민지야.
3: 나.
4: 너 아이돌 되고 싶지 않아?
3: 아니요, 되고 싶은데요. 어, 그래도 가사가 너무 이상해서.
4: 일단 외워. 어, 무조건 외워야 돼. 알았지? 어, 먼저 네 영혼을 정화를 해야. 그래야 꿈을 향해 갈 수 있다. 이 말이지?
3: 아빠가 예수님 안에서 그냥 꿈꾸면 된다고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이상해요. 아.
5: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그, 저, 민지 잘하고 있는지 보러 왔는데.
3: 어, 어, 아빠.
4: 어, 어, 지금, 어, 일단 새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아, 일단 그, 저, 아버지 오셨으니까, 그, 영어 노래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5: 아, 예, 예, 예.
4: 어, 그, 아까 했던 그, 어, 시작.
3: We're going up, up, up.
5: 저, 선생님.
4: 예, 예.
5: 저, 민지 야가 노래 몇 개월 배웠다고요?
4: 아, 한 3개월 배웠습니다.
5: 아, 그렇다면 혹시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요? 방금 ART신 건가요?
3: 아, 아빠, 그 무슨 말이에요? 나 완전 음치거든요. 아, 암튼 선생님 얘기도 이상하고 그냥 저 집에 가서 공부할래요. 아빠 집에 가요. 얼른.
2: 아이의 신앙교육이든 재능교육이든 부모가 해야 할 일이겠죠? 무료교실이나 연예인 꿈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지 않고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6: 이 캠페인은
2: 디아코노스와 영랑꿈 극동방송이
7: 함께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1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4: 참 세상에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지하철 공사가 주최한 시 공모에서 8천여 편의 시가 공모를 했는데 그 중에 1등을 차지한 오스턴스 블루라는 사람의 사막이라는 시인데 굉장히 짧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막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이라도 보려고. 참 현대인의 외로움을 이만큼 잘 표현한 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이 현대의 이 복잡다단한 그런 어떤 세상이지만 사막과 같은 것이다. 사막만이 아니라 교회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4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가장 듣기를 원하지만은 자주 못 듣는 기도의 이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실제로 듣기를 원하는 설교 주제와 그러나 실제로 듣는 설교 주제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조사였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주제는 듣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설교하였고요. 그리고 난 뒤에 축복과 형통, 그리스도인의 삶, 회개와 순결한 삶 등은 거의 일치를 하였습니다만은 위로와 평안은 월등히 차이가 났습니다. 월등히 차이가 났는데 굉장히 듣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의 4분의 1 정도만 위로의 설교를 해주고 있다라고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인들이 원하지만 자주 듣지 못하는 이 주제가 바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상반된다 할까요?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그런 조사 결과가 2년 뒤인 올해 2026년도에 같은 연구소에서 실시한, 이번에는 목회자들만 조사한 그런 어떤 인식조사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 하니까 목회자가 가장 많이 설교하는 주제가 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주 월등하게 다른 것과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체 퍼센티지 가운데서는 49%가 위로의 설교였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해석하는 것은 분명히 무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이 차이는 어느 정도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니까 목회자는 위로의 설교를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작 성도들은 위로의 설교를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위로한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위로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추론적인 결론은 어느 정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설교의 실패이겠죠.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위로라는 게 그런 특성이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은 위로받지 못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위로인가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로의 말을 찾기가 어찌 그리 어렵습니까? 그래서 위로의 말을 하면서도 이게 위로가 되지 못하지 하는 공허함을 느끼면서 그래도 뭔가 말은 해야 되니까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참 위로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진작 내 마음에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고요, 때로는 좀 섭섭하고요, 때로는 조소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위로하고 싶겠어요?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겠어요? 내 자식인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실연을 당한 그런 딸에게 어머니가 인생은 뭐 그런 것도 겪게 돼. 또 네가 다음에는 더 좋은 남자 만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딸에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상집에 가가지고 위로를 한답시고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 초상집에 있는 상주들이 우리의 위로를 그냥 위로된다는 듯이 받아들여줘서 그렇지 사실은 위로한다라고 말하는 이 말조차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조문객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는 욥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처음에 욥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가 차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욥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뭔가 위로함답시고 말을 꺼내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욥은 그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는지 참다 못해서 욥이

제발 이제 그만두라고, 아 그런 말들로 나를 이제는 그만 괴롭게 하라라고, 정말로 내 마음에 너무 상처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욥기의 전체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이 어쩌면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 이 위로, 사람이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되는 이 위로,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면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에 임하면은 내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따뜻해지고요, 뭔가 평안해지고요, 뭔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딱 받고 난 뒤에는 드디어 다른 사람이 위로하는 것도 진심으로 들려요. 그때는 설령 위로하지 못하는 말을 해도 위로가 돼요. 내 마음에 벌써 위로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그런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도 가가지고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의 말은 자기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위로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께서 위로의 원천이 되시고요, 근본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신데 그 위로를 수행할 때에 사람이 그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이 위로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크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9절입니다. 9절에 불과한 2절에 환란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요, 고난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오고, 죽음 사망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고생이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지금 그는 환란 속에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의 환란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심이 되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였고, 그래서 각 지역에 있어서 선교지의 중심이 되는 두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두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에서 바울에게 큰 곤욕이 이렇게 찾아왔고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난관은 교회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내부의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품고 있었고 바울의 사역 방식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대적을 하고요,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딱 결탁을 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아주 곤욕스럽게 모함을 그렇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오는 곤욕은 교회 외부에서 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서 왔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자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이 그 아데미 신이라고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의 장신구를 파는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타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우상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소요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성난 군중, 그를 죽이려는 군중이 가득 찬 그런 원형 극장으로 바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그를 구출해내어서 그 위기를 모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일을 두고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라고 말하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그때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환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둘립시스라는 이 말은 약간 좀 특이해요. 이건 어떤 거냐 하니까 외부적으로 막 다가오고 압력을 주고 괴롭히고 힘드는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받는 그 큰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말을 딱 하면 여러분이 사방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사방에서부터, 둘립시스라는 말이 사방에서부터 압력이 오는 것입니다. 밑에서, 위에서, 옆에서, 앞에서, 뒤에, 마음속에서부터 온갖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고 곤란한 지경에 있는 그것을 환란인데, 그 환란을 그가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는 힘의 겹도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은 자기가 도무지 견딜 힘이 없는, 자기의 힘을 더 넘어서 버린, 이제는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견뎌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환란을 가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심한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은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무게를 넘어서 버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배가 어느 정도 실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과적을 해가지고 항해를 한다고 나갔는데 이게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가는 것을 갖는 이미지를 갖는 게 바로 심한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하니까 자기 힘에 이미 넘어서 버렸고요. 과적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그냥 물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어떤 지금 지경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뜻은 사형 선고가 이미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행되기 직전이다 이런 뜻입니다. 집행되는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아, 내가 주를 위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이게 마지막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끝나는구나, 이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폭동은 가히 살인적이었고요, 바울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지금 이 편지가 들어있는 고린도 후서, 이 내용이 들어있는 이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목록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고난의 목록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 하나하나는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찾을 필요 없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가장 긴 바울의 고난 목록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침을 맞았고 3번 파선을 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수없이 여러 번 수많은 종류의 위험을 당하였고 수없이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굶고 헐벗고 그리고 날마다 교회 문제로 마음이 괴로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바울이 당한 고난의 10분의 1이나 당하겠습니까? 100분의 1이나 당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은 참 이 바울만큼이나 힘든 그런 고비들 우리가 때때로 겪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슬픔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 답답함이라든지 이 괴로움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외로움이라든지 이 분노라든지 아주 격정이라든지 쓸쓸함, 허망함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괴로움이라든지 아마 이 우리 인생을 충분히 이렇게 도배하고도 남을 수많은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래도 신앙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니까.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것보다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또 고난은 더 많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가 구원 받으려면 복음 받아야 되는데 그것만 받아서는 안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살아가고 고난 받고 더군다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은혜와 똑같은 은혜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고난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보다 바울이 훨씬 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 경건한 삶을 계속 살아나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무를 다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위로라는 것은 큽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고난, 고통, 환난, 죽음이라는 말이 10번 나왔는데 똑같이 10번 나온 단어가 위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위로를 그는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고린도후서라는 이 위대한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이 위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괴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안에 발견한 바로 이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낙심하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시련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가슴 깊이 몰려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생각해보니까 그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3절에 그것을 몽땅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자비의 아버지시고요 그리고 나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큰 위로를 바울도 받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본상으로 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그런 사본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느 한 가지를 이렇게 포기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될 때에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바울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아들의 나라에 속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호하심을 생각할 때에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그분의 보호와 인도가 반드시 있을 것을 바울은 알았고 오늘 우리도 압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왕국, 우리가 들어가 있는 왕국의 주인인 그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 더 나아가서 그는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신데 여기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부를 때에 자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영광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르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 가운데에는 생내적인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도 말하지만 이미지적으로 볼 때는 어떤 근원을 말할 때도 무엇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비가 그분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비를 이렇게 왕성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자비라는 말은 라하밈이라는 말인데요. 라하밈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그것을 영어나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자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하밈의 원어가 되는 것이 레헴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복수형이거든요. 레헴이라는 건 이제 단수형이고요. 이 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는 여자의 자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그 말의 의원적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여자의 자궁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자궁에는 정말로 모든 자비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품고 있는

있는 아이가 기형아라 할지라도 전혀 차별대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어떤 것들, 모든 능력들 이런 것들을 다 그에게 다 줍니다. 그것이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비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그런 자비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곁에서 부른다 혹은 곁으로 부른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위로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 가서 아이에게 말을 하거나 아이 보고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곁에 두고 말을 하거나 그래서 아이에게 애야 울지 마라 엄마 여기 있다 이게 위로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뜻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요. 이 단어가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면은 영어로 나가게 되면 이게 원래 이제 라틴어로 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영어로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잘 아는 comfort라는 말이죠. 이것은 뜻이 어떤 것이냐니까 좀 더 발전합니다. With strengthen 그러니까는 무엇과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힘을 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를 능력 있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느낌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주죠.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네 번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고난을 견디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라는 것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보면은 모든 환란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모든 환란, 모든 환란. 이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환란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인 그런 환란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하는 그 위로는 바로 그 모든 환란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이야기하기 위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시제를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로 쓰고 있으면서 바울은 이전에 그를 건져내었고 죽음에서 지금의 어떤 사망의 선고를 받는 형편에서도 건져내고 계시고 미래에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그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만나는 고난을 감당하고 승리를 하시려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하나님의 위로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출발입니다. 이거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딴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받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신다,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셔서 그들도 위로를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데 저는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따라오면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에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고 위로의 연대 그리고 위로의 놀라운 은혜의 소용돌이

0: 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라고 말하니까 그저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나누는 겁니다. 그게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극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 그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과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대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가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위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과 나누고요, 믿지 않는 사람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일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후의 문을 함께 열고 있어요. 안현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김매기라고 하는 단어 뭐 듣고 금방 알아듣는 분들 계실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 농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김매기였대요. 왜냐하면 그게 성실함의 상징이래요. 김매기가 뭐냐 하면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씨를 심고 그리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올라오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심어놓은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그러는 동안 이 심어놓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좋은 땅을 만들거나 아니면 햇빛을 비춰주거나 뭐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매일 나가서 그 잡초를 뽑아주는 그걸 김매기라고 했다는 거죠. 보이는 곳에서만 일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낮은 너무 뜨거우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밭에 나가 잡초를 뽑는 거죠. 김을 잘 매는 농부는 결코 게으른 농부가 될 수 없었고 그렇게 김을 잘 매는 농부는 한 계절을 정성을 다해 작물을 키웠기 때문에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농부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도 정기적인 김매기가 필요해요. 우리 삶에 잡초들이 올라오거든요. 습관, 또 감정, 또 정리되지 않은 어떤 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는데 그것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잡초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흔들리는 마음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그 자리를 다듬는 마치 잡초를 제거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그 잔디를 길러본 적이 있거든요. 조그만 잔디밭에. 그런데 그게 보통 번거로

0: 게 아니더라고요. 파란 잔디, 그리고 그 잔디가 일정한 길이로 자란 잔디를 여러분 보신다면 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잘 관리하고 있구나. 그렇게 관리해야 예쁘게 잔디도 볼 수 있더라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이에요. 과거를 부끄러워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결단했다면 그러면 그 결단을 붙잡고 그리고 지치지 말고 나아가라는 말씀이죠. 잡초가 보일 땐 뽑아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찬양여행과 함께 잡초를 뽑아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주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인피니티 밴드의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의 나의 죄를 씻기는. 지금 우리는 썸머 스페셜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고요. 썸머 스페셜은 찬양을 연속해서 보내드리며 또 말씀과 찬양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게 좋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가끔 안 갈 순 없잖아요. 저는 제가 응급실에 가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보기도 했었는데, 근데 응급실에 갈 때 좀 특이한 건데 인정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응급실은 물론 접수야 이게 오는 순서대로 하는데요. 응급실에 가만히 제가 가서 기다려보거나 아니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기다려보면 응급실은 순서대로 봐주질 않더라고요. 응급실은 급한 순서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기들이 볼 때 급한 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더 빨리 급하게 위험의 정도를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그렇게 치료를 시작하더라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참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오는 순서대로 해준다면 정말 급한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생각들이 내가 급해, 내 거부터 처리해줘, 생각들이 그렇게 말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무엇부터 해야 되지? 이게 우선순위가 잘 안 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때는 불안함이 확 우선순위 1순위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밀어놨던 문제들이 확 밀려와서 우선순위 1순위가 돼야 된다고 내 마음속에서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면 큰 소리 치는 놈들부터 처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급한 문제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지혜가 부족한 것, 그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라는 거죠. 내게 와서 구하면 누구든지 지혜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요즘 마트에 가서 계란을 살 때 그 계란이 방목한 닭에게서 난 것인지 아니면 그 우리 안에 빽빽하게 키워서 낳은 알인지 그걸 잘 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가두어 기르면 빨리 자라긴 하죠. 그렇지만 병약하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방목하면 성장은 더딥니다. 거친 환경에서 잘 견뎌내기 때문에 튼튼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안락함만 추구하면 마음은 위축되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거친 환경에만 있으면 또 마음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당한 훈련이 필요하죠. 너무 가두면 안 되고 너무 풀어주어도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적절한 훈련, 이미 그 훈련을 여러분 받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오늘 나는 훈련 가운데 마음을 너무 놔버리진 않았는지 아니면 너무 긴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떨까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날 다루어 가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기도를 정말 진심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혜는 모든 답을 한 번에 그리고 다 아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먼저 해야 할 일인지 또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인지 이것을 배우고 또 묻는 일, 이게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지혜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믿

지금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직선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걸음을 맞추어 가는 조정의 작업인 거죠. 요즘 뭔가 선택해야 되거나 결정해야 되는 어떤 일들 앞에서 고민 많이 되십니까? 혼란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먼저 붙들어야 할 것과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을 주님 잘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지 않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화요일 찬양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을 할 때 전방만 주시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선을 변경하거나 주차를 하려면 백미러도 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전을 잘하려면 앞도 잘 보고 뒤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앞을 보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짚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온 반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억의 힘으로 다가올 반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나온 것들 중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세워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곡식에 낫을 대는 때부터 일곱 주를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날짜를 숫자적으로 세워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온 시간 동안 너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들이 생각이 나면 내가 가진 힘을 다해서 자원하여 기쁘게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해준 것은 크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은 작게 생각하려고 하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작동을 하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 반년을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철저하게 우리의 나쁜 습성이 주는 생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교만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라는 이유로 강제 수용소에 갇힌 코리텐 붐 여사는 언니 베시와 함께 비록 우리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매일 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곁에 성경책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혼자 갇혀 있지 않고 언니와 동생이 함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죽지 않고 살아서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녀들이 고통 속에서도 대단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언니 베시가 벼룩 때문에 몸이 너무 간지러웠지만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용소 막사 안에 벼룩이 너무 많지만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때 코리 여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언니는 하다하다가 이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벼룩까지 감사하다고 하네? 그런데 그건 너무 위선적인 것 아니야?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어느 날 코리 여사는 언니의 그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독일의 간수들이 그녀들이 지내고 있던 방에 들어와서 그녀들을 괴롭히거나 소지품 검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 방 안에는 벼룩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그동안 벼룩 덕분에 우리 자매가 막사 안에서 매일 밤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면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슬픔과 아픔도 감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마음으로 지나온 시간 속에서 받은 은혜를 세워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지나온 반년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분명 그때는 아픔이고 슬픔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세워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하는데 제가 신명기 1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어봐드리겠습니다.

0: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의 기쁨을 가진 자들끼리만 누리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남녀 종들, 그리고 분깃이 없는 레위인, 그리고 당시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이었던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너희도 애굽에서 종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온전히 너희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임을 기억하도록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올챙이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존재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성공을 이루게 되면 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끝에 가보게 되면 그런 사람의 곁에는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성공할 수가 없는데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니 그 교만을 피해서 사람들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이에게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온 삼성이 최근 엄청난 매출을 거두게 되어서 6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삼성의 제품을 사면 구매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감사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이 왜 이런 행사를 했겠습니까? 이 큰 성공은 직원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서 이룰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이런 행사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대기업들이 외국보다 자국민에게 비싼 값에 제품을 팔다 보니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대기업들이 좋은 마음으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업도 좋고 국민도 좋은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온천상람교회는 작년 연말에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 있는 미용실을 가게 되었는데 그 미용사의 남편분이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온천상람교회가 작년에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동문회에 가서 큰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장학금으로 기탁한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이웃들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번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잘 찾아보시고 그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한다면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나보다 연약하고 지친 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광주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2: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열심으로 변함없이 이 민족을 참고 기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0: 이 민족은 상처투성이로 지난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어느덧 정전협정 7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민족의 하나됨은 요원하게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열과 갈등, 전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한이 독재 정권을 포기하게 하시고 군사적 위협으로 조국 땅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북녘의 동포들이 고통의 땅에서 상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적대감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3만 명이 넘는 북향민 가정은 극심한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통일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조국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 복음적 통일의 그날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흩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하나됨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광주 봉선중앙교회 김효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2: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7화 흩어진 불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뒤를 따라 우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105인의 사건은 한국교회가 겪은 대표적인 십자가 고난이다.

0: 벌써 겨울이 온 건가?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느껴진다.
1: 한병규, 우리 다시 얘기 좀 나눌까?
0: 다시 지독한 고통의 시간이겠구나. 주님, 주님 이젠 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 목숨을 끊어주지.
1: 아니, 오늘은 진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
2: 신문가는 평소와 다르게 병규 앞에 다리를 꼬고 앉아 희죽거린다. 타다닥 타다닥 테이블에 손가락을 튕기는 걸 보니 새로운 고문 방법을 가지고 온 모양이다.
1: 총도 감찰 모의 하지 않았다. 그래, 너는 안 했다고 쳐. 이미 자백한 사람들이 많아서 꼭 너까지 자백할 필요는 없긴 해. 이젠 네가 총독을 죽이려고 작전을 짰다고 해도 내가 안 믿어. 왜냐고? 애초에 그런 일 있지도 않았거든. 근데 이거 봐, 작전을 짠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신기하지?
0: 그럼 이제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닌가?
1: 그동안은 준비하고 이제부터가 진짜지.
0: 이제부터?
1: 이제 진짜 필요한 건 아무 이름이 아니야. 진짜 필요한 이름들이 있지.
0: 누구?
1: 여기에 네가 아는 선교사, 장로, 집사 싹 다 적어.
0: 그건 도대체 왜?
1: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거든. 저 서양 선교사들이 조선 독립운동에 개입했다는 증거.
2: 병규의 아랫입술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한다. 이 신문이 단지 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지우려는 자리임을 깨달았다.
0: 왜 선교사들까지?
1: 번거롭거든. 솔직히 맞잖아. 교회가 독립군의 뒤를 봐주고 있고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처리하면 좋잖아. 안 그래?
0: 그래도 없는 집 만드는 것과 신앙은 다들...
1: 그래, 신앙!

0: 말 잘했네. 자,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1: 신문가는 병규의 눈앞에 가족의 사진을 들이민다. 해맑게 웃고 있는 딸들의 사진을 보자 병규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0: 너희 조생쟁을 지켜봤는데 참 쓸데없이 고집이 세. 그냥 딱 한번 눈 감고 쉬운 선택을 해봐. 응? 이거 그냥 종이고 책일 뿐이야. 한번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응? 가족품에 돌려보내준다잖아.
2: 꼭 이렇게까지
0: 할 필요성이 있지. 꺾어놓지 않으면 다시 꼿꼿이 자라나는 게 이놈들 속성이거든.
1: 얼마나 지났을까. 벽 하나를 두고 다른 신문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방에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쓰는 펜 소리가 들린다.
0: 아, 오 여사님, 이제 어떻게 협조할 마음이 생깁니까?
3: 집에 보내주시는 거죠?
0: 아우, 그럼요. 집에 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선교사 이름 그리고 교회 이름 이것만 쓰면 끝이야.
3: 그 사람들도 무사하다는 약속만 해주시고요.
0: 아유, 그럼 무사하지. 선교사들까지 마구 잡아올 수는 없어요. 이건 그냥 단순한 확인 절차야. 응? 자네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요.
1: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오 여사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집에서 엄마 없이 기다릴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3: 엘리사 사모님, 베델 교회.
1: 펜 끝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흐르는 눈물은 종이에 뚝뚝 떨어진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저들이 놓을 덫이 되고 있었다.
0: 좋아. 이걸로 충분해. 응. 오늘은 집에 보내드릴게.
3: 정말요? 정말 보내주시는 겁니까?
0: 대신 이거 밟고 지나가.
1: 바닥에 성경책을 던지는 신문관. 오 여사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선다.
4: 아이고, 오 여사님 정말 돌아오셨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유, 이 얼굴 상한 것 봐. 어떡해.
3: 괜찮아요. 저 없는 동안 애들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4: 그나저나 대체 왜 끌고 간 거예요? 어? 아니, 같이 잡혀간 다른 사람들은 아직 깜깜무소식이에요.
3: 저는 그냥 뭐 몇 가지 물어보더니 나가라고 해서요.
4: 아이고, 천만 다행이지. 이렇게 걸어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3: 아직 저 말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4: 한 명 먼저 나왔긴 한데 말도 마요. 얼마나 때렸는지 일어서지도 못해.
1: 난데없이 불어닥친 시련이었다. 모두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이었다. 교회 뒤편 선교부 회의실도 마찬가지였다.
5: 신문이 달라졌답니다. 전엔 죄를 자백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선교사와 교회 이름을 대라고 한답니다.
4: 이번 일과 엮어서 교회에 손발을 자를 셈인 거네요.
6: 저 선교사님도 잡아가는 거 아닐까요?
5: 저는 미국인이라 쉽게 잡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6: 이런 상황에서 선교사님까지 끌려가면 더 절망적입니다. 차라리 잠시 떠나 계시는 건 어떨까요?
5: 저까지 자리를 비우면 남은 이들을 누가 돌보겠어요.
7: 그래도 당분간 모이는 것도 조심하는 게 낫겠어요. 선교사님은 안 잡혀갈 수 있다 해도 저희는 지켜줄 나라가 없잖아요.
4: 맞아요. 당분간 각자 집에서 조용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로 해요. 집에서 괜히 큰 소리로 찬송 부리지 마세요. 알겠죠? 조용히 부르세요.

0: 잠시 동안 작은 웃음이 번졌지만 그 웃음은 금세 타버리는 성냥불처럼 이내 사라져버렸다.
1: 장로님, 명부와 기록들 모두 다 태워주시고 자매님 말대로 예배는 각자의 집에서 하는 걸로 해요. 대신 잡혀간 사람들의 남은 가족을 돌보고 먹이는 일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집시다. 그들을 돌보는 일이 곧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합시다.
0: 그날 밤, 시린 겨울밤을 저마다의 불을 지펴 견디고 있었다. 감옥의 철창 안에서, 집안의 고요함 속에서, 텅 빈 교회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들이 어두운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다.
2: 주님, 제 입술과 혀를 지켜주소서. 내가 살기 위해 우리의 내일을 버리지 않게 하소서. 침묵으로, 죽음으로 지켜낼 힘을 주소서.
3: 엄마가 널 지킬 방법은 이것뿐이었어. 그런데 너무 죄송해. 어떡하지? 성경책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4: 장로님 댁에는 쌀이 떨어졌을 테니까 쌀 가져다 드리기. 오 여사님 댁 아이들 옷감을 좀 가져다 주고. 또 뭐 할 거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이지만.
1: 주님,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시련을 허락하시는군요. 예, 조선은 분명 딛고 일어날 겁니다. 스스로 서게 될 겁니다. 흩어져도 그들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0: 일제는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선교사를 몰아내려고 작정했다. 그리고 다시 피어나지 못하도록 믿음의 뿌리마저 꺾으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씨앗들이 더 멀리 퍼지는 것을 원하셨다.
5: 응? 아니, 애들 옷감을 누가 가져다 놨네.
6: 아이고, 다행이네. 안 그래도 이 추운 날에 거적대기 하나만 걸치고 다니는 게 영 마음이 안 좋았는데.
7: 아, 그 분이 자매님이 주고 가셨어요. 어찌나 감사한지.
6: 그래, 잘 됐네요. 얘들아, 이리 와봐. 자, 이렇게 두르고 다니면 훨씬 따뜻하지? 이렇게 꼭 덮고 있어라.
7: 감사해요.
1: 박자매님도 여기 계셨네요.
6: 아이고, 뭘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1: 당분간은 만나기 힘들 것 같아서요. 국을 좀 끓여왔어요. 힘든 일 겪고 오셨는데 제가 해드릴 게 이것밖에 없어가지고요.
6: 어머나, 저 미역국을 한 솥 끓이셨네.
1: 자매님 좀 괜찮으세요? 아휴, 온몸이 다 상처네. 어떡해. 자, 어서 한 그릇 드세요. 얘들아, 너희도 와서 얼른 먹어.
0: 오 여사는 수저를 들었지만 차마 삼키지를 못한다.
3: 사실은요, 제가 말했어요. 사모님 이름이랑 교회 이름도요. 그땐 살아서 애들을 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잘못했어요.
1: 자매님, 주님은 우리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구삼아 일하십니다. 다행히 전 당분간 공사관에서 지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 그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 제7화 흩어진 불씨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꾸라, 관점을 바꾸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은요, 너무너무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에요. 이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와 그리고 여자를 뺀 성년 남자만 5천명에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종일토록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이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해주십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랍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은 이 대화 속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상식적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 믿는다면 적어도 이 순간 주님의 기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그분께 요청을 했을까요? 주님,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들 좀 먹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주님이 배제되어져 버린 생각, 가치관,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의식한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요, 무한대, 무한정의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 또 무엇에게 확정되어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빌립이 요한복음 6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모자랍니다. 없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오지요. 어떤 아이가 소유하고 있던 보리떡 다섯과 물고기 두 마리가 든 이 도시락이 여기 있습니다. 그 주님께 올려드렸죠. 그때 주님은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5천명이 마음껏 먹고 열두 광주리 가득 남았더라. 이게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실이었다고 믿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은 사서 먹여줘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임 동시에 위임되어진 자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요, 이제 육신을 가지고 주님이 가고 싶은 누구에게인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주님이 가실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위임해 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의 마음속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프로포지션이에요. 위치예요. 마태복음 1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납니다. 즉, 손 마른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의미죠. 물론 여기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요. 여기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드림의 손이 부족한 자, 섬김의 손이 부족한 자, 나눔의 손이 없는 자, 나밖에 모르는 존재를 한 손 마른 자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주변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저거 어찌 죽이쁘고 요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손 마른 손 고쳐준 그날이 무슨 날?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안식일만 보인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성경에 너무 많거든요.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조금 시장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1절 보시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고 병 고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만일 안식일에 너희 집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겠느냐, 내어버려 두겠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는 커뮤니케이션도 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건져내야죠. 근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이 잘못한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일 안 하는 율법만 지키려고 그러지 안식일의 주된 목적은 문자 그대로 쉼이다. 안식이란 말은 쉬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질문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이 만약에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안식일에 사람을 그리고 병을 고치고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일이 문제될 게 없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식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찌하시렵니까? 건져내야지요. 근데 문제는 자꾸 안식일마다 구덩이에 그 소가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 구덩이 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접근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르동교회입니다. 아시죠? 왜 가르동교회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급격한 급경사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요, 만약 내가 죄를 지우고 강도짓을 하고 달아날 수 있는 모든 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자들이 추적해 오려면요, 다음날 비가 오잖아요. 길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기 위한 천의 장소가 어디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까요?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까요? 예? 건강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전제는 강도 만든 자가 있어야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 없는 교회를 만드는 게 가장 멋있는 일 아닐까요? 강도 만난 자를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멋있는 일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다가 가로등도 세워보고 방범처소도 만들어보고 순찰조를 운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가 급격하게 줄고 심지어는 없어지겠죠? 이게 사실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가르동교회입니다. 그러면 가르동을 세우는 일이 뭐 어떤가요? 선한 행실이에요. 이게 가능한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저는요, 의창구에 존재하는, 창원에 존재하는 모든 이 시민들은 두 부류로만 갈라진다. 내 관점에서. 우리 교회 명국교회가 바로 보는 관점에서. 첫째 관점은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식구.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될 우리 식구. 이 둘로만 갈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뭐죠? 포도원 비유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새벽에 어떤 사람이 일당이 있어야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니까 주인에게 선택되기 위해서 모든 액션을 다 취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됩니다. 그 열심히 일합니다. 한 시간쯤, 두 시간쯤 있다가 다른 사람이 일꾼으로 와요. 반가웠습니다. 왜? 육체의 분량들을 나눌, 노동의 분량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퇴근 시간 한 시간 남겨진 다섯 시에 마지막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한 시간밖에 일을 못 하는데 웃잖아. 좀 짠해서 품삯을 다 바꿨나?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다 일이 마쳐진 다음에 다 부릅니다. 이 품삯을 계산해 줄 때 앞에 사람부터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뒤에 사람부터 계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한 하루 품삯을 그대로 줘버리는 거야. 첫 번째 사람은 굉장한 기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와, 이거 웬 떡이야. 주인 잘 만났네. 그런데 시간마다 똑같은 임금이 지불될 때, 그리고 결국 자기가 그 하루의 일당을 손에 쥐었을 때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한 시간 남겨놓고 온 그 사람이 내 막내 아들이었다면 그렇게 반응하겠냐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땅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만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우리 식구, 나중에 예수 믿게 될 우리 식구.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맞죠? 주님의 관점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지요. 자꾸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덩이를 메꿔야지요. 이 이야기를 해석해내면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일을 한번 성수 못할 수 있지만 매 주일을 빠지는 상황의 직장이라면 출장금은 둬야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표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안식일이 참되는 의미거든요. 주일이 참되는 의미거든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보편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 기독교적인 세계관,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모든 세상 일을 보아라, 보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터졌을 때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나를 향한 사인이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는 눈, 이 관점을 우리는 끝없이 성장시켜야 됩니다. 과거에 쓰러진 아픔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관점. 지나갔고 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되는 사람은요, 되지 않는 99가지 말고 되는 한 가지를 찾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요, 되는 것 9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안 되는 한 가지를, 되는 한 가지를 찾지 못해요. 여러분, 안 되는 한 가지를 찾아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관계를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한 가지를 딱 보고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은 내가 버려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얻는 방법은요, 되는 것 한 가지를 묵상하니까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에요. See, do, get. 내가 본대로 행하고 행한대로 믿는 것. 여러분, 삼성에 창립한 이병철 회장을 이 자리에 대부분의 성도는 아실 것입니다. 원래 삼성의 모 기업은 조선 양조라는 술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을 지나니까 조선 양조를 스스로 폐업을 시켜버립니다. 폐업시킨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술 장사는 사업이라고 보지 볼 수 없다. 술 장사는 사업이라 볼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정부의 허가가 까다로운 양조건만 가지고 있어도 힘들지 않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냥 앉아서 쉽게 버는 이런 사업에는 훌륭한 사업가가 나올 수 없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술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기껏 사람을 망하게 하는 술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조선 양조를 폐업시켜버립니다.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요, 꼭 예수 믿는 장로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업가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병철 씨의 큰 딸이 누구냐면 이인희 고문입니다. 이분이 장로님이세요. 여자 장로님. 혹시 여러분, 이인희 고문의 셋째 남동생이 누구냐면 이건희 회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혹시 한솔 오크밸리라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좋은 리조트이면서 거기에는 장례식장도 있고요. 국내 리조트 중에 유일무이하게 교회가 있는 리조트가 이 오크밸리입니다. 이인희 고문이 지으신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어릴 때 특별히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인이를 전도하지 못하고 가서 하나님한테 야단맞게 생겼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시다가 30년 전에 옛날 할머니 생각이 나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자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크밸리 리조트에 교회를 예쁘게 짓고 리조트에 오시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이 사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의 친구들은 침상을 통째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그곳에 데려갔는데 그집 앞이 인산인해라서 아예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유 진짜 이렇게 사람 많은데 틀렸어. 야 도로 집으로 가자 이랬을 것입니다. 근데 이내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냅니다. 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셨다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의 갖고 있는 관점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가요, 내 세계관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린날을 앞두고 정말 비가요, 하늘이 구멍 난 듯이 퍼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창룡장님 그 현장에 계셨죠. 창은, 그때 꽤나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린이날 행사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안 한다 소리하면 큰일 납니다. 합니다. 그래 놓고 제가 현장에 갔더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비가 너무 오니까. 그때 제가 내려야 될 결정이 뭐였냐면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이었으면서 동시에 어떻게 할수 있느냐였어요. 그래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러셨습니다. 이 목사, 환경보다 내가 더 크지 않아? 이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천막을 두 배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닥따닥 붙여서요. 가능한 한 비를 안 맞는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우기에도요, 정말 많은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축제를 누리고 갔습니다. 만약에 환경을 봤더라면, 그때 여러분, 현장에서 비 오는 그걸 보셨다면, 이거 예스 모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 마음속에, 우리 거기에 있는 현장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 마음속에요, 하지 맙시다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할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확신이 제한테 들었거든요.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참 많이 아꼈던 후배가 우리 교회도 있다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지금은 이제 분당 쪽에 가 있는데요. 갑자기 그 와이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이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이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매년 검사를 했대요. 근데 1년 딱 건너뛰고

0: 작년에 좀 밥이 안 먹히고 자꾸 이제 그 헛구역질이 나니까 병원에 가본 거예요. 갔더니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틀이 지난 다음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못 넘깁니다. 통화할 수 있냐 그랬더니 통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전해라 그랬어요. 성찬식 때, 떡을 뗄 때, 그것도 못 먹나? 지금 너의 한끼한 끼는 성찬이다. 주님이 주시는 거다. 주님의 살때 먹는 기다. 무락해라! 어저께 문자가 왔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순간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인 주님의 살을 먹는 듯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먹더니 토하지도 않고 먹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외치죠. 사실보다 중요한 건 태도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 친구의 가치관은요, 도전의식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갈 상황인데 그는 되게 하라는 그런 확실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왜 홍해가 가로놓일까요? 건너가라고요. 왜 우리 앞에 험산 줄력이 놓일 걸까요? 넘으라고요. 그게 방해 요소가 아닌 거예요. 넘으라고, 건너라고. 성경적 관점에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요, 지붕을 뜯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샘플입니다. 방향 표지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칙이 뭐냐?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 보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상 보기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눈으로 관점을 바꾸라. 세상적 네 계산으로, 네 논리로, 네 철학으로, 네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지 말고, 인간적 관점으로 보지 말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면 안 걸릴 것 같지요. 조심하면 지켜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자유로울 때 진짜 가치는 나를 지키고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성경적 안목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인생을 보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도 이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무더운 여름, 푹푹 찌는 이 여름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시원한 방송을 여러분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를 지금 다니는 일을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우리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표현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데, 학교 방학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미 방학한 학교도 있고, 그 학교 방학이 아니라 교회 방학,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쏙쏙 찾을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보석 같은 그 한 영혼 찾는 귀한 시간,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 한번 꺼내보십시오. 날은 덥지만 핸드폰은 우리 하잖아요. 핸드폰 꺼내보시고 문자 보낼 준비,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보물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지금 쉬고 있는 방학생들 그 보물을 찾는 시간이에요. 교회 지금 쉬고 있는 방학생이나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무조건 무조건 정답 옆에다가 여러분께서 방학 무교라고 쓰시는 분께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정답을 맞히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아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오셨어요.
3: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3: 고현 집사요.
0: 예.
3: 네.
0: 아, 지금 뭐 비 안 오고 지금 푹푹 찌죠?
3: 네. 네. 네,
0: 어제 뭐 그제부터 네. 계속 덥지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시원한 방송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목사님과 집사님과 제가 우리 셋이 짧은 꽁트를 할 겁니다. 꽁트를. 여러분께서 이제 꽁트를 잘 듣고 뭐 연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연기 평가하는 시간이 아니라 잘 귀 쫑긋하다가 여러분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꽁트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은 답 보내는 시간이니까 네. 너무 심취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하고 뭐 연기를 하는구나. 하다가 이제 문자가 팍 문제가 나갈 거니까 그 문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꽁트 어떤 성경의 이야기를 꽁트로 준비했을지 기대하시고요. 목사님 오늘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2: 네, 여러분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오후 3시 때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서울국동방송 수신문.

0: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 메시지, 예, 그거 무료입니다. 극동방송 어플 들어가셔서 여러분께서 어플 메시지로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고현 집사님 여수에서 응원합니다.
1: 오, 여수?
0: 여수 밤바다에서 어떻게 네. 누구실까?
1: 네. 글쎄요. 너무 궁금하네요. 저도.
0: 목사님 들으려고 목소리 들으려고 오늘만 기다렸어요.
2: 저 이런 거 무지하게 좋아요.
0: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이분 같은 분이네요.
2: 아, 같은 분이에요?
0: 뭐 여수 갔다가 목사님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네, 하시고 계십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비가 오려 합니다. 더위가 식혀졌으면 좋겠어요. 9578분님도 오셨는데 자, 오늘 이 퀴즈로 더위를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꽁트 지금부터 나가는데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께서 다 듣고 문제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볼게요.
1: 형님들 제 옷 예쁘죠? 아버지가 저만 특별히 사주신 프랑스 장인이 한땀 한땀 만든 완전 핫신상 채색 옷이에요. 아주 번쩍번쩍 무지개 빛깔이 나죠.
3: 야야야야 둘째야, 저거 이번 시즌 파리 패션위크 한정판 아니냐?
0: 아유, 저 얄미운 녀석 지만 아들이야? 우리는 평생 땀내나는 작업복만 입고 말이야.
3: 아버지가 차별을 해도 너무 차별하시네. 속 터져. 우리는 10,000원에 세팩 묶음 작업복만 사주시더니.
0: 배 아파. 형님,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네요.
1: 에이, 형님들. 와. 아, 작업복도 나름 빈티지하고 멋있어요.
3: 뭐야? 저 녀석이 보자니까. 보자기로 보나?
0: 맞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나?
3: 예.
1: 아, 맞다. 제가 어제 기가 막힌 대박 꿈을 꿨는데요. 형님들 곡식단이 제 곡식단에게 아주 그냥 넙죽 초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중에 우리 가문의 왕이 되려나 봐요.
3: 뭐야? 왕? 야, 둘째야, 나 지금 혈압 올라서 뒷목 잡았다.
0: 아유, 형님 참지 마세요. 저 녀석이 오늘 아유 매를 부르네요.
3: 야, 요새 봐, 너 저기 깊숙한 구덩이 보이지? 저기 들어가서 꿈 한번 더 꾸자. 형들이 아주 따끈하게 할 말이 있다. 너 따라와.
0: 네, 형들의 엄청난 질투를 한 몸에 받은 요셉은 결국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와 질투의 구덩이 속에서도 요셉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쉬지 않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1: 자, 정치자 문제 나갑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특별히 지어 입힌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이 옷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오늘 이렇게 요셉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곱이 입힌 이 옷의 이름입니다. 목사님, 이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2: 아, 그렇죠.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0: 나와 있습니다.
2: 아, 네, 그냥 뭐 색깔 네. 옷이에요.
0: 그렇습니다.
2: 아, 요셉 많이 나왔어요. 네. 일찍부터 예. 요셉. 정답은 요셉은 아닙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2: 요셉이 입은 옷
0: 꽁트 하면서 정답이 나왔어요, 사실은.
2: 아,
0: 나왔습니다.
2: 그랬군요. 맞아요.
0: 자, 먼저는 주관식입니다. 자, 누가 더 빨리 오느냐 아니면 뭐 중간도 좋고요. 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극동방송 어플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어플로도 보낼 수 있어요. 자, 누가 정확한 정답을 보내시느냐. 그런데 또 중요한 거, 정답 옆에다가 우리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나 이 정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 방학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교회 5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안 다니고 있다 그럼 5년 방학, 나 종교가 없다 무교. 예, 방학 무교생들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 옆에다가 혹시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는 분 전화 걸어가지고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선물 고를 수 있는

한 문자로 그렇게 세 가지, 두 가지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답도 있어요. 뭐 세마포도 나오고 땡입니다. 땡이에요. 어떤 옷, 어떤 옷입니다. 어떤 옷. 야, 꽁트 잘 들으셨죠. 요셉이 입은 그 옷, 그겁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방학생, 무교생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잠시 뒤에 올게요.

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네, 앤프렌즈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깨운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꽁트 아까 이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아까 어떤 분이 교회에서 단막극 유초등부에서 네. 사용하고 싶다고.
1: 아, 네.
0: 이 대본을 받고 싶다고. 야.
2: 우리 집사님이 직접 와, 쓰신 겁니다.
0: 그러니까 우리 고현 집사님이 늘 매주 이걸 직접 쓰세요. 연기도 연기지만 원고 쓰는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곡 나가는 중에 물어봤거든요.
1: 네.
0: 이거 한 장에 50원이랍니다. 자, 우리 샵 1069 네, 50원에 한 문자잖아요.
2: 네.
0: 같은 가격이네. 네, 5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문자가 그렇게 왔어요. 아까.
1: 네, 진짜로. 네.
0: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2: 네.
0: 예, 그 문자에 남겨 주시면
1: 그럼요.
0: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감사하죠. 예, 진짜로. 많은 이들이 들을 수 있다면 예,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네. 뭐 10명이면 500원이네.

0: 10명에는 500원. 예. 자, 오늘 꽁트 요셉 이야기 나왔습니다.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요셉을 연기해 주셨고 목사님께서 큰형, 저는 둘째. 뭐 보니까 뭐 보자기 나오고 가만히 나오고 옛날 거 막 나오고 그럽니다. 뭐 깊숙한 구덩이 들어가고 어. 그런데 지금 옷 지금 물어봤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정답도 있지만 자세곳이 맞네요. 자세곳. 일단은 땡입니다. 일단은 땡이에요. 성경 속에 나오는 진짜 그 옷 이름이 오늘 정답이거든요.
1: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0: 예, 예.
1: 방학 중이신 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지만 무교이신 분들은
0: 예.
1: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0: 네.
1: 색깔 들어가는 옷입니다. 근데
0: 예.
1: 자색옷은
0: 네.
1: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 마지막에 십자가 지전에 왕의 옷을 상징하죠.
0: 네.
1: 그래서 자색옷은 아니고요.
0: 그렇습니다.
1: 자색 말고.
0: 네.
1: 네, 어떤 분 남대문에서 듣고 계시다는데요. 정답이 잘 알고 계시네.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반드시 팔
0: 그렇습니다.
1: 겁니다.
0: 뭐 색동적으로도 나왔습니다.
1: 네.
0: 색동적으로도 나왔고 일단은 9515번님이 아주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셨고요. 아 그다음에 아주 예 또 이분도 빠르게 2127번님도 아주 빠르게 보내셨습니다. 빠르게 보내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뒤늦게 보내신 분에게도 상품을 저희가 드려야죠. 자 방금 보내신 분. 거의 뭐 가장 뒤에 보내신 네. 1257번님께도
2: 와.
0: 드리고요. 자 중간은 가자. 중간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중간이 어디 쪽이냐. 오 딱 200번째.
2: 200번.
0: 아. 3797번님에게도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목사님 말씀대로 오늘 어려울 수가 있어요.
1: 네.
2: 네.
0: 55. 난 요셉 뭐 이렇게 꿈 얘기는 들어봤는데 우리가 옷에는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1: 네.
0: 자 그래서 오늘 보기가 있잖아요.
1: 보기 드려야지 보기 드려요.
0: 네,
1: 자세곳도 있습니다. 보기 중에
0: 예.
1: 네,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또 오기로 쓰시는 분도 알아서 하세요. 자 1번
0: 예.
1: 보랏빛 아우터 자세곳
0: 네.
1: 2번 구제시장에서 떼어온 청색옷
0: 네.
1: 색깔은 색깔입니다.
0: 네네.
1: 이것도 나왔네요. 3번 만원의 셋 세트 작업복 작업옷.
0: 네.
1: 자, 지금 그거 찾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0: 예.
1: 네 번째
0: 네.
1: 리미티드 한정판 채색옷.
0: 그렇습니다.
1: 자색옷이냐 청색옷이냐 작업복 작업옷이냐
0: 네. 네.
1: 채색옷이냐.
0: 그렇습니다.
1: 채색 옷이냐?
0: 예. 네.
1: 4번 채색 옷이냐?
0: 그렇습니다.
1: 네.
0: 그만. 거기까지.
1: 읽어드리는
0: 영업 비밀 탈론하면 안 되니까.
1: 읽어드리는 거라니까.
0: 그렇습니다.
1: 못 들으셨을까?
0: 자, 여러분 샵 1069 우물정 1069 예, 서울극동 방송 수신 문자로 내가 이제 드디어 아리까리 했는데 알겠다.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무교생 방학생들 이제 알겠잖아요.
1: 그렇죠.
0: 이제 알겠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꼭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어. 그게 보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목사님 뭐 강조를 좀 한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좋은 선물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는 분 드릴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정도는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옆에다가 방학 아니면 무교 그거를 꼭 좀 써주시면 우리가 무조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더더욱 좋아요. 자색 옷이냐 청색 옷이냐 작업 옷이냐 채색 옷이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고 방학생 무교생 얼른 오세요.

0: 주나목 앨범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했습니다. 새끼라 보물 퀴즈 오늘 꽁트 요셉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객관식으로 드렸습니다. 자색옷, 청색옷, 작업옷, 또 채색옷 여러분의 정답 샵 1069번으로 받고 있는데 정답 옆에다가 방학생, 무교생들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두 다 선물 드리고 시간 되는 대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정답 발표해야 되죠? 예.
1: 정답은 채색옷.
0: 그렇습니다. 리미티드 한정판 채색옷.
2: 리미티드 한정판. 네. 그래 혼자만 입었으니까 맞네. 리미티드 한정판.
0: 네. 그러네 맞네요.
2: 아, 맞긴 맞아요. 예. 그러나 그거는 빼고 그냥 채색옷. 예. 네. 뭐 정답은 4번 채색옷.
0: 그렇습니다. 네. 요셉을 유독 그 야곱이 이뻐했잖아요.
2: 아, 오늘 꽁트에서 들어봐도 그렇지만 네. 내가 형 역할을 하긴 했어도 아 이거 요셉 진짜 얼마나 미웠으면 구렁이에 넣어보고 싶겠어요. 네. 아무래도 동생인데 네.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 그건 좀 이해가 네. 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결국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0: 네.
2: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어도 요셉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덩 속에 있는 요셉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과 민족이 구원을 받죠.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당하는 모든 일은 힘들고 억울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가장 좋은 선으로 이끌어주신다는 것. 요셉의 형들처럼 괘씸하고 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면 또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0: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1: 네.
0: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 이런 좋은 하나님 믿으세요.
1: 아멘.
0: 방학 중에 있는 분들,
1: 네,
0: 꼭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1: 아멘입니다.

0: 어떻게 받지?
1: 50원.
2: 그러니까요.
1: 문자로 받았잖아요.
0: 한 사람,
1: 50원.
0: 한 사람당 50원.
1: 아, 아니, 유료 문자 50원. 아니,
0: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문자 사이트가 가져가는 거고.
1: 또 받으려고?
0: 50원 받아야 되는데.
1: 에이, 제가 다 내드릴 테니까 그냥 다 해야 뭐 돈천원 뭐 만원 안 할 것 같은데 뭐 내가 만원 안 할 것 같은데 자, 설마 더 나오겠어요?
0: 어떻게든 연구 잘 해가지고 네? 오늘 요청한 분들에게 우리 고현 집사님께서 작성한 꽁트 대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야, 그냥 네. 주신답니다.
0: 예, 네. 예. 자, 오늘 최세구 정답 맞추신 분 가운데서 일단은 방학생들 전화 한번 해보겠는데, 야 이거 30년 방학.
1: 30년 방학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나왔어요. 아오, 센 방학.
1: 나왔습니다. 8773번. 그렇습니다. 끝번호 8773번. 네, 전화 받아주세요.
0: 저희가 일반 전화로 하니까요. 8773번이 전화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보세요?
3: 네.
0: 네.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3: 네.
0: 지금 누구 다른 분, 본인이 지금 운전 중이세요?
3: 네.
0: 옆에 다른 분도 있었는데?
3: 네, 딸이요.
4: 네, 딸.
0: 딸이 옆에 있어요?
3: 네.
0: 누가 방학생이에요?
3: 엄마가요.
0: 엄마가 방학생? 그럼 엄마 네. 지금 좀 정차해 주셔야겠는데?
4: 네, 정차할게요.
0: 오케이, 오케이. 보니까 지금 딸이 보내라고 해서 엄마가 보낸 것 같아요.
4: 네, 딸이 지금
1: 딸이, 이제 PD님 그런 게 보이나 봐. 오래 하니까.
0: 네, 딸이 야. 지금 막 보내라고 했고 엄마 아무튼 엄마는 뭐 됐고 저는 아무튼 정차할게요. 지금 이거야. 지금. 네. 네. 엄마 의견은 물어보지 마세요. 뭐 이러면서. 자, 천천히 정차하십시오. 혹시 고속도로이실까?
4: 네, 아니요. 이제 정차했습니다.
0: 정차하셨어요. 어우, 빨리도 하셨네. 네. 어느 지역이세요?
4: 구로구 첩동이요.
0: 구로구.
4: 네, 저희 엄마는 시흥이요.
0: 엄마는 시흥에 사시고.
4: 네네.
0: 엄마하고 오늘 만났군요.
4: 네, 엄마랑 아빠랑요.
0: 엄마랑 아빠도 있어요?
4: 네.
0: 아빠는 조수석이에요?
4: 아니요, 아빠 두 분이서 부모님 타고 계세요.
0: 두 분이서 타고 계시고 운전은 네네. 엄마가 하고 있었고.
4: 아니요, 운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0: 아, 운전을 본인이 했군요. 엄마가 네. 엄마가 뒤 있고. 자, 엄마가 네. 30년 방학생 맞아요?
3: 네.
0: 아유, 갑자기 왜 대답이 뭐.
1: 그럼 따님은, 따님은.
0: 뭐 죄진 거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는 뭐 환영한다니까, 30년 방학생.
4: 네, 네, 네.
0: 따님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거죠?
4: 네, 잘 다니고
0: 우와, 있고.
1: 네. 할렐루야.
0: 어머님은 30년 방학생. 아버님은?
4: 네, 계속 기도 제목입니다.
1: 우와.
0: 아버님은 몇 년 방학이에요?
1: 60년.
0: 자, 자.
5: 파티예요, 파티.
0: 자, 합이 90년이네. 자, 일단은 지금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방학생들이니까 각자 선물을 하나씩 받을 자격이 되시거든요. 제가 네.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아버님도 네. 뒷좌석에서 잘 들어보세요. 황금곱창에서 네.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닐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의 정승댁 순무열무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OJ 153 시푸드에서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3: 1번 소곱창.
0: 소곱창. 어머니는 소곱창. 네.
6: 자, 아, 나도 같이 해야지.
0: 아버님은 따로. 아버님은 따로. 아버님 나도. 원하시는 거.
4: 연어.
6: 아니, 쭈꾸미 뭐.
0: 쭈꾸미. 오케이.
1: 미스터 쭈꾸미.
0: 아버님은 쭈꾸미. 어머님은 소곱창. 아우. 네. 아버님은 60년. 어머님은 30년. 저희가 참 좋아하는 고객입니다. 좋아하는 고객. 우리 따님은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는 분이신가요?
4: 네, 저 애청자고 그 전파 선교사예요.
0: 전파 선교사시고
4: 네.
0: 우리 따님은 시흥에 사시고.
4: 아니요, 저는 구로 고척.
0: 아, 구로 고척.
4: 부모님은 시흥이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딸을 만나면 이 극동방송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시는 건가요?
4: 네.
0: 어머님 그러면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군요.
3: 네, 조금 했어요.
0: 조금 했어요.
3: 네.
0: 그러면서 이 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좀 몇 번 들어보셨나요?
3: 몇 번 들었어요.
0: 몇 번 들었어요. 네. 저희 방송이 어머니와 같은 분들, 아버님 같은 분들 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네. 잘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네. 프로그램이에요. 선물도 드리고 네. 네. 딸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0: 기도하다가 오늘 이때다 하고 이제 이렇게 도전을 해 주셨는데 예. 네. 딸의 소원일 거예요. 소원.
1: 네.
0: 그래서 이제 방학 이번에 이제 끝내고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제 꼭 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1: 네.
0: 어때요, 어머님?
1: 네.
0: 그럴 생각이 좀 드세요?
1: 네.
0: 진짜요?
1: 네.
0: 그러면 구로구에 고척 그쪽에다가 이번 주에 교회 소개해도 되죠?
1: 아니요, 저는 시흥서 살아요.
0: 아, 제가 죄송합니다. 계속 헷갈리네. 시흥에 있는 그 교회 저희가 소개시켜드려도 되죠?
1: 아니요, 아직은요.
0: 아직은? 그럼 네.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마음이?
1: 좀 더 있다 맥심은 갈게.
0: 좀 더 있다가 이제 30년 왔는데 한 또 또 더 더 막 늘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된 거 아시죠?
1: 네.
0: 전국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이 됐고 이게 전화 연결도 이 생방송 중에 쉽게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이렇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네. 지금 부르고 계시니까
1: 네.
0: 꼭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아니 뭐 네. 이번 여름 안에 내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빠르게 네. 하나님께로 네. 돌아오셔서 예배를 꼭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목사님도 지금 앞에 계시는데 네,
2: 제가 네. 볼 때는 최고의 효녀예요. 최고의 효녀.
1: 네.
2: 왜냐하면 우리 아기 때 엄마가 딸에게 먹이고 싶고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1: 네네.
2: 딸은 이제 커서 엄마에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야. 그 너무 좋은 네. 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야, 네. 이제 우리 어릴 때도 엄마가 탁 주고 싶으면 딸이 받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엄마가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 딸이 엄마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드리고 꼭 교회 가기를 원하시니까 딸 네. 소원 좀 제발 들어주세요.
1: 네.
0: 딸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청취자들 모두의 소원.
2: 그 이번 주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갔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따로 연락해서 네. 교회 소개시켜드리고 자 어머니 저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다녀봤으니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아버님도 따라서.
2: 아버님도 같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파티네요, 파티. 야. 90년 합의 90년 제일 길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진짜 90년 제일 긴 것 같은데.
2: 아, 저희도 파티입니다. 에이. 너무 감사해요.
0: 어머님, 아버님 오늘 있었던 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1: 네.
0: 이렇게 미루다 보면 계속 미루고 정말 천국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거든요.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딸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꼭 마음속에 영접하고 교회 꼭 빠른 시일 안에 가셨으면 좋겠고 따님 네. 통해서 저희가 교회도 꼭 소개시켜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예,
0: 방송 끝나고 제가 따님께 전화해서 우리 따님은 또 다른 선물 제가 하나 더 챙겨드릴게요. 구로구 쪽으로도 하나 가야지 또 선물이.
1: 네.
0: 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오.
0: 아, 이 부모님 진짜 꼭 가셨으면 네. 좋겠네요.
2: 될 것 같아요. 꼭 가실 것 같아요. 네. 와,
0: 그러니까 아버님도 열심히 지금 따라하셨어요.
2: 그럼 네. 기도하실 때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 바로 가실 것 네.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시네요.
0: 천천히 이분들 한번 네. 했으면 좋겠고 자 이번에 이분 한번 전화를 해보는데 이분은 보니까 여러 번 문자를 보내셨네요. 네.
3: 와.
0: 자 이번에는 10년 방학생 와 이번에

0: 지금
1: 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뭐죠? 요새 네? 계약 방학했다 계약하셨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63
2: 잠깐만. 네. 지금 계약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1: 네.
2: 방학 다시 방학이라고 보내셨는데 이분이 아주
1: 통화해보자.
2: 열정이 아주
3: 네. 네.
1: 오늘 처음 들으셨는데
2: 그러니까요.
1: 보내주셨는데
2: 자 본인이 방학생이 전화 연결이 돼야 됩니다.
1: 6321
4: 안녕하세요. 녹음을 통해 이름과 용건을 말씀해 아이고, 주시면 아이고, 아이고. 상대방이 통화할 수 있는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아. 자 극동방송 김인수 PD인데요. 방학생이면 전화를 받아주세요.
1: 오, 이런 시스템?
3: 전 처음인데요.
1: 저도 처음인데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2: 네, 있어요.
1: 오, 야, 6321.
2: 기다려야 돼요. 살짝 기다리면.
1: 아, 기다려야 네, 돼. 네. 말하면 안 돼?
2: 예.
4: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2: 제 지인에도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1: 아, 그렇구나.
2: 근데 방송 중에도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3: 아, 그래요.
1: 오. 그렇다고 가만히 쉬면 방송사고 아니에요? 네? 그래도 기다려 아무 일도 안 하고.
2: 여보세요.
5: 네.
2: 6321번님. 저 김인수 PD예요.
5: 아, 네. 안녕하세요.
2: 본인 10년 방학생 맞아요?
5: 네.
2: 오, 그래요. 아~ 근데 처음에는 계약이라고 써져 있길래.
5: 네.
2: 어, 지금 10년 동안 교회를 쉬고 있는 거 맞죠?
5: 네.
2: 어, 어느 지역이세요?
5: 어, 저희 동탄이요.
2: 동탄.
5: 어, 네.
2: 앞에 뭐 이렇게 뭐 장애물이 살짝 있었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 한 밀어붙였네요. 네. 알고 계세요? 뭐 아무튼 네. 뭐 있어요. 참고하시고
5: 네.
2: 10년이면은 지금 어, 좀 긴 세월인데
5: 네.
2: 오늘 문자는 처음 주셨어요.
5: 맞아요.
2: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이 방송?
5: 아, 저번 주에 처음 들었어요.
2: 어떻게요? 어떻게 알고?
5: 그 아니 저희 친형이 그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 한번 들어봐라.
2: 한번 들어봐라.
5: 네.
2: 한번 들어봐라. 거기에 네. 진짜 많은 들어가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5: 네, 참여해봐라.
2: 동생이 지금 쉬고 있다라는 걸 형이 알고 있죠?
5: 네, 알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자, 우리 6321번님 동탄에 계신 분. 아까 혹시 네. 제가 이제 아버님 어머님에게 선물 부르는 거 들었나요?
5: 아니요, 제가 그것까지 못 듣고.
2: 제가 그러면 선물 약간, 빠르게 네. 불러볼 테니까 기억나는 네. 거 있으세요?
5: 아니요.
2: 네, 소곱창.
5: 아, 뭐 저번에 들었을 때는 뭐 김도 들었습니다.
2: 자,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네. 도토리 냉면, 네. 유산균, 김 세트, 김치 세트, 연어, 커피, 견과, 네.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5: 아, 그럼 전 단백질 쉐이크 할게요.
2: 오케이, 단백질 쉐이크. 자. 방송을 지난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들으시면서.
5: 네.
2: 혹시 느끼는 게 있으세요?
5: 저도 한번. 이어 통해서 다시 교회를 갈 수 있다면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
2: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신 거 보니까 정답을 네. 맞추고자 하는 열정도 있지만 뭔가 네. 전화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좀 보였어요. 이게 들으면서 나도 전화 연결이 됐으면 나도 누군가 한번 이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군요.
5: 네.
2: 야, 잘 됐네. 잘 됐어. 예. 6321번님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시고 형을 통해서 이 방송 듣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연결까지 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5: 네.
2: 이렇게 딱 하나님이 자리를 딱 깔아 주셨을 때 이번 네. 주부터 딱 용기 있게 가는 겁니다.
5: 네, 알겠습니다.
2: 형님이 야. 동탄에서 전도사님이세요?
5: 네.
2: 그럼 가면은 형님 교회 가나요?
5: 아 고민하고 있어서 형은 오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근데 형 있는 교회 가려고.
2: 예, 형님 있는 교회 그리고 가까운 교회 이렇게 가면 네. 좋으니까 자 이번 주부터 꼭 가셔서. 다시 그 네. 신앙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5: 네, 알겠습니다.
2: 자, 목사님과 함께 네. 결단의 기도 한번.
1: 아이고, 잘 네. 오셨습니다. 자, 저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이 네.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5: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5: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5: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5: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 아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형 전도사님은 무슨 선물을 좋아할까요?
1: 단백질 쉐이크요.
0: 아, 둘 다?
1: 네.
0: 알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또 이렇게 극동방송 소개해 주셨는데 네. 형님에게도 그 선물 잘 좀 전해 주시고 네. 계속 방송 이제 들어주시면서 다음 주에 교회 잘 갔다 왔다고
1: 네.
0: 그 문자 제가 꼭 기다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또 와. 10년 방학생. 와. 오, 이분 갈 것 같습니다.
3: 네.
2: 야, 우리 PD님도 대단하네요. 웬만하면 딴 분 탁 넘어갈 것 같은데 끝까지. 이야, 네. 역시 하나님 선택하신 분은.
3: 네.
2: 예, 자, 있습니다.
0: 자, 이번에 또.
2: 네.
0: 이번에 또 이분 한번 해볼까요?
2: 1175.
0: 이분은.
4: 피디님? 지금 가신 번호는
2: 천천히 1175 번입니다. 6년 방학이라고.
0: 6년 방학.
2: 네, 정답도 잘.
0: 이번은 문자가 아니라 이제 어플로 보내신 분이신데.
2: 네.
0: 1175번. 자, 자, 전화가 다시 한번
2: 눌러주세요. 자. 네, 부천에서 듣는다고. 보내주셨습니다. 부천에서 아, 듣고 계시는 1175번 네.
4: 이어서 삐 소리 이후 음성 사정.
0: 아, 이게 지금 통화 중이라는 얘기인가요?
2: 네네.
0: 아, 아쉽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분 먼저 해보고
2: 네.
0: 시간 되면 좀 하는 걸로.
3: 네.
0: 자, 이분.
3: 문자를 여러 번 주셨네요.
2: 네. 방학 중인데? 네.
0: 5914.
2: 네. 5914. 끝번호 5914입니다.
0: 5914인데, 자, 전파 선교사라고 하셨어요?
2: 네. 방학 중인데 전파 선교사.
0: 자, 5914번님 전화 받아주십시오. 일반 전화.
5: 예.
0: 예,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저, 김인수 PD인데, 옆에 라디오를 예, 예. 좀 꺼주시고요.
5: 예.
0: 운전 중이신가요?
5: 아니에요, 집이에요.
0: 집이세요?
5: 예.
0: 본인이 방학 맞으세요?
5: 예.
0: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5: 3개월.
0: 3개월?
2: 3개월.
0: 아, 귀여운 방학이네.
5: 부산을 입에 가고요.
0: 예?
5: 이사를 왔어요, 제가 이사를 왔어요.
2: 아, 이사를 가셨구나.
0: 어디로 이사 가셨어요?
5: 죽전으로 이사 갔어가지고요.
0: 예, 예.
5: 교회를 못 정했어야지요.
0: 아, 못 정했어요. 그럼 예. 저희가 건강한 교회를,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5: 예, 알겠습니다.
0: 우리 전파 선교사님이시고.
5: 예, 예.
0: 선물은 뭐 드릴까요?
5: 아, 쭉 핸드폰가 여러 가지 되는데.
0: 예.
5: 소곱창?
0: 아, 소곱창. 알겠습니다. 소곱창 전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예, 예. 이사 때문에 교회 소개권이니까 방송 예, 끝나고 예. 저희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5: 예, 예.
0: 고맙습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예.
0: 자, 이분은 신앙이 있고 이사 때문이니까 아까 우리 통화 중이었던 분 있잖아요.
2: 네.
0: 그분을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지금쯤이면
0: 1175. 네. 그렇죠. 1175번.
2: 네.
0: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아까 앞에 분은 좀 빨리 끊었고요. 방송 후에 교회 소개를 위해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5번이 이제 신호 가네요.
3: 네.
0: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예예. 예, 저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6: 네.
0: 네네. 지금 부천이시라고요?
6: 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0: 6년 방학생.
6: 네, 맞습니다.
0: 운전 중 아니죠?
6: 집에 있습니다.
0: 집에 있어요.
6: 네.
0: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나요?
6: 처음으로 들은 지가 벌써 3년 됐습니다.
0: 3년 정도 들으셨어요?
6: 네.
0: 그렇구나. 6년 동안 방학이시고. 오늘 채색 옷도 잘 맞춰주셨고.
6: 네.
0: 3년 동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까 그 네. 남성분처럼 나에게도 좀 전화가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6: 두 번 정도 해봤어요.
0: 두 번 정도 해봤습니까?
2: 정확하시군요.
0: 정확하네.
2: 아, 역시.
0: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한 네. 분. 그러면은 선물은 어떤 걸 드렸으면 좋을까요? 선물.
6: 무슨 선물이요?
0: 아, 저 선물. 전화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2: 받고 싶은 선물.
0: 예. 네.
6: 알려주세요.
0: 아, 다시 제가 불러드릴게요. 소곱창,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6: 김이요.
0: 캡슐세. 예? 네?
6: 김이요.
0: 김 알겠습니다. 네.

0: 김, 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우리 네. 1175번님 두 번 네. 정도 그런 생각 하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이제 오늘 세 번째 딱 용기 내서 문자 주셨는데 네. 하나님의 오늘 다 계획 속에서 전화 연결된 거니까 네.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부천에서 다니시는 교회가 있나요?
1: 바로 그 교회 다닙니다.
0: 어디요?
1: 바로 그 교회예요.
0: 바로
1: 그 교회.
2: 바로 그 교회.
0: 바로 그 교회.
2: 이름 좋네.
0: 원래 다니던 그 교회입니까?
1: 네. 한살 때부터 다녔어요.
0: 자,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다시 꼭 가시는 걸로 결단하면서 네, 우리 목사님과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2: 네. 자, 이번 네. 기회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교회로 복귀 계약 확실하게 네. 하십시다.
0: 네.
2: 자, 저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2: 아멘.
0: 자, 우리 형제님 이번 주에 꼭 그 네. 다녔던 교회 꼭 네. 나가시고요. 방송도 네. 계속 애청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 용기 네,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생방송 중에는 여기까지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하고
2: 오늘 좋네. 네. 100% 다 통화되고
0: 맞네.
2: 기도가 보람 네. 있는 날이
0: 그러니까 일단
2: 감사합니다.
0: 전화는 됐는데 네. 방학이라고 주신 분을 다 전화는 못했습니다.
2: 그렇죠.
0: 이분들은 네.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열심히 네. 전화를 하겠고
2: 다시 전화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아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냉수와 같은 새끼라 응원합니다. 꽁트 대본 간절히 원합니다. 꽁트 전달 사역을 좀 해봐야겠는데.
2: 네, 우리 집사님 앞으로 이거 많이 써서 책으로 한번
0: 그러니까
2: 해야 되겠는데.
0: 우리 앞으로 집사님 대본 쓰는 거 이거 손가락이 좀 네. 떨리겠는데.
2: 이야, 이거 매주 또 대본 달라 그러면 또
0: 그러니까.
2: 어떡하지?
0: 예. 참 아무튼 오늘 여러 사연이 있었는데 다 소개를 못해서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방학생들을 비롯해서 방송 끝나고 꼭 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 하나교회 김창무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조현출 김인수도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0: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통에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2: 1, 2, 3, 4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는 필리핀 또 베트남 이번에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좀 다른 상황적으로 조금 다른 선교지를 경험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베트남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를 받았고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참여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근본에는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도네시아 정책상 한 사람 한 사람의 종교를 매우 인정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사역지들을 많이 돌아보고 또 말씀도 많이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섬기는 사역들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는 넓고 갈 곳은 많다. 여러분, 세계는 넓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많습니다. 불과 우리는 이제 세 나라를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갈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또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그냥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또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여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헝거리 정신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나도 모든 것이 불비한 여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못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죠. 첫 번째는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인데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그게 바로 뭡니까? 선교죠.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장벽이 뭡니까? 언어의 장벽이죠. 언어가 다르다는 것,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부부가 같이 살면 같은 말을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말이 안 통하지, 왜?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한국말을 쓰는데도 서로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도 있는데 언어 자체가 이렇게 다르면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막 표정, 막 손, 막 몸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죠. 근본에 단기 선교 중에 어린이 사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같은 말을 써도 통제하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학교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그 아이들은 우리말로 하는데도 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잘 통화 이게 통제를 잘 따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뭘 게임을 하나 진행하려고 하는데 게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 설명이 막 시끄럽기도 한데다가 막 또 한국말로 하면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게 어수선한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막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다가 이건 아니겠다.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아주 준비한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언어가 다르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짐따름을 뺐습니다. 이 언어 장벽뿐만 아니죠. 선교지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문화의 장벽이 있습니다. 문화가 달라요. 그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면서 제일 금기시했던 게 있어요. 문화적으로 어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우리 선교팀은 몇 번 교육했어요. 절대로 아이가 아무리 귀엽다고 해도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다. 근데 아마 선교제가 좀 배웠던 거 아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쓰다듬어 쓸 수도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음식이 다르죠. 음식. 그 호텔에 음식이 많아요. 그 호텔 음식이 뭐 자기들은 뭐 나름대로 뭐 수십 가지를 차려놨는데 그 밥을 먹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음식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입에 맞는 음식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맛있다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음식이 있는데도 먹을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그렇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한국을 벗어나는 순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호텔이라고 하는데 뭐 삼성급 호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수건도 없는 거예요. 수건. 그 수건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손수건 같은 거 그걸 이걸로 닦아라. 우리 호텔에는 이런 수건이 없다. 하도 항의를 하니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수건을 어디서 좀 사왔는지 그래도 몇 방에는 또 이렇게 갖다 넣어주셨더라고요. 이런 문화의 장벽, 언어의 장벽, 기후의 장벽 이런 많은 장벽들을 넘어서야 비로소 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 여러분 전 세계에 민족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7,400개 이상의 민족이 존재합니다. 민족은 나라 개념하고 다르죠. 나라는 국경을 개념으로 하지만 같은 나라에 있어도 그 나라 안에 굉장히 많은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17,400개 이상의 민족이 존재하고 7,1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서 자기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몇 개인 줄 아세요? 770개밖에 되질 않아요. 770개. 언어가 7,100개인데 성경 전체가 자기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게 77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이라도 번역되어 있는 것이 11,750개. 성경 일부만이라도 번역되어 있는 게 1,300개입니다. 아직 자기 말로 전혀 성경 자체가 아직 쪽복음이라도 부분이라도 번역되어 있지 않는 언어가 무려 3,000개가 넘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세계 선교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는 이러한 언어의 장벽을 넘고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만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왜 다른 나라에까지 가?

가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 복음이 처음부터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의 복을 받고요. 천국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세상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영생의 복, 생명의 복은 처음부터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또한 인도네시아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소중한 한 영혼이듯이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그 부족의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소중한 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에도 전파되어야 되고 또 아프리카에도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언어가 다르든 문화가 다르든 바닷가든 산골이든 도시든 잘 사는 동네든 빈민촌이든 그 어느 곳이든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농촌교회든 도시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가릴 것 없이 이것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각 교회는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의 선교를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선교 명령과 임마누엘 약속, 왜 이것이 함께 갑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이 선교 사역,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 사역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 때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선교사님들이 정례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현지인들과 함께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어가 이렇게 통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통하는 건 아니죠.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같이 선교사님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외로움. 물론 우리가 한국에 많은 한국 사람들과 살고 있어도 외로움은, 고독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뭔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와 현지인들과 함께 지내야 될 때는 또 다른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현지에 와서 나는 이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섬기고 있지만, 현지인들에게 선교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인이죠. 우리와 다른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많은 외로움들을 가지고 계시죠. 또 지칩니다. 선교사님들이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한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몸이 안 좋으면 금방 병원에 가서 약을 받고 뭐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현지는 뭐 의료보험 제대로 안 되죠.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만은 제대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요. 약값이 너무 비싸요. 병원에 뭐 하루 이렇게 입원하고 나왔는데 그냥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병원에 안 가고는 안 가겠다라고, 안 되겠다 싶지 않으면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참다 보면은 병을 키우겠죠. 한국에 나와야 건강검진도 받고 또 치료도 받고, 그러다 보면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병을 키워서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고 또 외롭고 여러 가지, 또 복음을 전한다고 애를 쓰지만은 뭔가 잘 전해지지가 않고 힘이 들고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럼 인간적인 낙심하는 마음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이곳에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다가 우리도 낙심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연약하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선교의 사명, 영혼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니가 책임만 맡겨놓고 네 혼자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니가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여 가신 후에, 성천하여 가시고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 되었죠. 그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임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또 다른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는 현장이 바로 전도의 현장이고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에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아마 단기 선교 간 이후로 가장 많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과 확신으로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선교지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어떻게 내가 담대하게 그 강단에 서야 하는지, 성령께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한마디를 하고 나면 또 한마디를 주시고 한마디를 하고 나면 또 한마디를 주시고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을 정말로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쓰시는 이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분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뿐이지 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 끝이 온다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으면 끝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여기에 있는 한 계속 이 지역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지는 않겠죠. 오히려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 전도의 목적은요, 모든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믿게 우리가 만들 수가 없죠.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뭐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란 존재도 모르고 죽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석까지 찾아가고 마을마다 찾아가고 집집마다 찾아가고 그렇게 초대를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의 삶이 끝이 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나누어집니다. 이제는 끝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기회,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많은 선교사들을 일으켜서 그렇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 자기의 인생을 다 들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헌신하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선교를 하면 할수록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만 살게 되면 인도네시아를 사랑하기가 어렵겠죠. 필리핀을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 현장에 가서 그들과 잠시라도 호흡하고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고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이고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아,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들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돕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0: 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도와 선교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내가 무슨 선교를 하겠느냐? 선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도울 수 있고요. 또 작지만은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 헌금이 모이면 그 선교 헌금을 통해서 내가 갈 수는 없지만은 현지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자기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하는데 아주 귀중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의 어떤 전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사명을 다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하이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선교의 사명을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잘하든 못하든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다하고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입니다. 창원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란은 경남, 창원 등 국내에서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으로 전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원과 워싱턴 케네디 센터에서 나라사랑음악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1: 은혜와 감동이 넘쳤던 그 현장에서의 경험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사역을 함께 이어갈 신입단원을 찾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인 어린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요.
2: 신입단원 지원을 원하는 친구들은 샵 0981 우물정 0981로 합창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꿈을 꿀 많은 어린이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성갈샘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의 마산주안교회 곽동관 목사입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매년 여름이면 90일간 전교인 성경통독을 합니다. 열왕기상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은데 자녀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며 살까? 라는 궁금증이 매번 있었습니다. 올해 그 궁금증이 조금은 해결되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도 자식에게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들 주한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결국은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녀들을 통해 배우고 느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청취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날마다 가르치며 기도로 중보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순천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것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저와 청취자분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십자가, 순천시립합창단이 찬양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성가의 쌤 진행의 곽동광 권사였습니다. FEBC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1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목사님과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해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여러분은 휴대폰 배터리가 몇 퍼센트쯤 남아야 마음이 불안해지시나요? 어떤 분들은 30%만 되어도 충전기를 찾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5%까지도 아직 괜찮아 하면서 버티곤 하죠.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중요한 건 모두 조급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집을 나서기 전에 배터리를 최대한 많이 충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휴대폰은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도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PC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휴대폰은 매일 충전하면서 정작 몸과 마음은 언제 충전하고 있나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걱정하고 애쓰며 살아가다 보면 몸과 마음이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멈춰서서 충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칠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메마른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믿음의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충전의 시간인 것 같아요.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마음의 충전기이고 주님의 말씀은 영혼의 전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오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도 내일을 위해 충전하듯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내일을 위해 충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라며 7월 14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은유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입니다. 오늘 첫 곡, 한정수

네, 주님 한 분만으로로 출발했습니다. 오프닝에서 배터리 이야기를 했었죠. 배터리가 없으면 뭐 불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간당간당할 때까지 쓰시는 분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30%만 되면 불안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예. 혹시나 이게 꺼지는 것 아닐지, 배터리가 내가 목적지까지 버텨줄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항상 거의 뭐 한 40%대만 돼도 충전기를 꼽아버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문자나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로 받고 있습니다. 출석 단어 남겨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라이브 지금부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데일리 미션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화요일 신청곡 컨테스트 시간인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을 마구마구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이라서 2부의 코인 찬양방은 아쉽게도 진행하지 않고 있지만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 신청하시는 찬양들 제가 최대한 많이 띄워드릴 예정이니까요. 듣고 싶은 찬양들 계속해서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미션 신청곡 컨테스트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벳의 찬양 듣고 오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합니다. 1, 2, 3, 4

0: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창원 극동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원하고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샵 0981번 그리고 댓글로 라이브 LIVE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남겨주신 문자들 좀 잠깐 살펴보면 0720님께서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다들 지치고 힘들더라도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번 주는 또 금요일에 또 꿀같은 휴일이 있죠. 7월 17일 재헌절이 바로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이번 주는 4일만 일하면 되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2850님께서 어제 내드렸던 MZ 퀴즈 이선좌, 이미 선택된 좌석입니다. 이거 내드렸었는데, 이거 보시면서 이게 뭐든 간에 이런 걸 왜 줄이지? 하면서 허리 사이즈나 줄일 것을. 아, 이거 줄이기 힘들죠. 제 허리 사이즈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이거 줄이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요거에 잘 안 줄어들어서 이선좌 이런 걸 줄이는 게 아닐까요?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창원 극동방송 개국 31주년 기념으로 저희가 청취자와 함께하는 신약성경 낭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 지금 시편 낭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시편 낭독에 넘어서 이제 신약성경 낭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8월부터 10월 말까지 직접 스튜디오로 오셔서 녹음을 하시고 영상도 촬영할 예정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 보내시면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링크에 가능 시간 그리고 날짜를 정하셔서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접수된 순서대로 문자를 발송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31주년 기념 청취자와 함께하는 신약 성경 낭독, 뭐라고 해야 될까요? 캠페인? 뭐 이런 신약 성경 낭독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두 곡 듣고 오죠. 옹기장이 남궁성옥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마인트리오의 연주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띄워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 투미니스트리의 당신을 향한 노래 띄워드릴게요. 2부까지 주파수 고정!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1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노래로 참교육을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세상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걸어가는 삶이 정말 우리가 그 세상을 아름답게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인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1절만 보아도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새 역사를,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무너졌다가 다시 시작하고요, 그리고 쓰러졌다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무너졌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또 시작하고, 물론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고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다시 택하시고요, 다시 그 땅에 두신다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또 씻겨주시는 것.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슬픔, 곤고, 모든 고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들을요,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것. 지금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슬픔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절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요, 누가 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심,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내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간절히 주기를 소망하시면서요, 한 가지만 부탁하십니다. 안식을 주실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또 주님 은혜 안에서요 새로운 피조물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가야 될 길이 한 가지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이것만 해라. 그게 뭐냐면 4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는고.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다.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까? 다른 거 부탁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하십니다. 쉽지,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죠? 노래만 부르면 되는 거니까. 지금도 생각나는 노래들이 있죠. 자,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뭘까? 자, 여러분들에게 노래의 특징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뭐 성경을 암송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데 노래의 특징이 있죠. 자, 우리가 암송을 하려고 하면 어떤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잘 안 외워지죠.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 어떤가요? 노래로 부르면 말씀도 잘 외워지고 이제 익숙해지는 게 있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거든요. 66권의 순서를 쫙 외워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서 몇 분이 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노래로 하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기까지만. 예, 더 나가면 예, 바닥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자,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요? 저절로 입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왜 노래를 부르라고 하실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암송도 잊혀지게 되고요, 기억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노래는 계속해서 흥얼거리게 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 두만강 푸른 물에, 이거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는 어쩌면 그렇게도 이 세월이 이렇게 수십 년 지났는데도 머릿속에서 그냥 저절로 떠오르는 거예요. 두만강 푸른 물에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노래라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는 거지요. 암송하라 그러면, 기억하라 그러면 못할 거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노래로 참교육을. 하나님께서 참교육을 시키시는데 이것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주시려고. 그래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나간다면 이건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 그래서 노래를 가지고 참교육을 시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지켜주시려고 이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는데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합니다. 아니, 이상하잖아요. 회복된 백성인데, 회복된 백성이면 다른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중에요 얼마나 유명하고 좋은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왕들도 있잖아요. 다윗 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지도자들로 치면 모세라는 인물도 있고, 그런 노래, 그런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노래로 부르면 좋을 텐데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뭔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졌고 쓰러지며 끊임없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기억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죄악으로 자꾸 쏟아져 들어가는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길로 걸어가는데 그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 절대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주시려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거기로 돌아가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게 되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또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다시 또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시는데, 자,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이라는 단어는요, 참 희한하게도요,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나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바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물고 늘어지는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벨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특징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끊임없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아,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로 가면 쓰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되고 다 죽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창세기의 바벨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나요? 이건 뭐 우리가 창세기는 올해도 통독하셨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그래서 통독을 시작해서 창세기까지는 가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포기를 하더라도 창세기는 통독을 하실 테니까, 그렇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포기하신 분들인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듭니다. 예, 끝까지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에 바벨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나요? 예, 바벨탑 사건, 그렇죠? 뭐 장수를 얘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 바벨탑 사건에 등장하죠. 그때 바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절이거든요. 로마 제국 치하예요. 근데 로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요, 음녀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요, 이 세상은요, 모두가 바벨론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국들을 바벨론으로 통칭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벨론이 모든 세상 제국의 대표이기도 하면서요,
모든 세상 제국의 죄악을 상징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바벨론의 이야기를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의 음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두 구절 읽을 겁니다. 그러면 읽으시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건 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 부르라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의중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 단어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 단어를 딱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 죄악의 근본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바벨탑 사건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죠. 두 군데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 이야기가 가득이 들어차 있고요.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18장 2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이 세상의 최고다. 그러니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어느 누구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그게 기고만장한 음녀 바벨론 제국의 모습이고 위용이었습니다. 자, 이 두 절을 창세기와 시작과 끝을 읽었는데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벨론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격이 뭘까요? 특징이 뭘까요? 한 단어? 교만. 아유, 감사합니다. 예. 다른 단어 나올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예.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은근히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그 은근한 말들, 그 은근한 생각들, 입술로는 내뱉지 않지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은근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망치는 길로 나아갑니다. 바벨론의 특징은요, 기고만장 교만입니다. 하나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요, 힘이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힘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능력이 최고가 되고요, 능력이 판단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면서요, 그것이 이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못되면 도태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야 겨우 같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이 무엇이든가요, 인류 최초의 이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바벨론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대답하죠. 그때 뱀이, 우리가 저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가 그때 뱀이 하는 말이 있죠. 너희가 그 과일을 먹을 때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 너희가 그 과일을 먹을 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이 그렇게도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같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할 때요,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선이라고 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악이라고 하면 악이 되는 겁니다. 네가 악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로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재미있는 세상인지. 내가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내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법이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바로 선악과의 세상이거든요. 하나님같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질 것인가?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선한 겁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요, 주변에서 얼마나 저 사람의 손가락질해도요, 내가 마음에 들면 선한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아무리 공정하고 옳을지라도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악한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를 배물어 먹고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무서운 세상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거든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분노할까요? 왜 내 것을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나는 선한데 왜 내 것을 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죄를 네가 다스리지 않으면 죄에 정복되어질 것이며 너도 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묵살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아벨을 끌고 가서 들에서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이 시작되자 사람이 죽어가는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내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내 근처에도 올 수 없는 세상이 바로 인간 교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거든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면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될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래서 절절매는 세상이 되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이고 선이고 다 필요 없고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인간 교만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가 판을 치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잠언서 속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시거든요. 잠언 16장 18절이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이걸 우리말로 그대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풀으면요, 교만은 폐망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교만하다면요, 폐망이 곧 눈앞에 닥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속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예니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16장입니다. 잠언서 6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니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나머지 6개가, 뒤로 붙어있는 6개가요, 이것 하나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입니다.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 뭘까요? 내가 보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이렇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이렇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무너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이 다 힘겨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어내는 말은 다 참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도 없이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 거짓으로 말하는 것도 참이 되어버리고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도 아무 일이 아니게 벌어지는 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법정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눈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에서 비롯되어져서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악이 아니라 선이다라고 주장하며 펼쳐갑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고 거짓을 말하면서도, 거짓을 증거하면서도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 있고요, 결국은 마침내 사람 사이를 다 갈라놓고 부서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교만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벨론 왕에 대한 노래가 무엇으로 가득 들어서 있을까?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최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삶이 되어 있는 거죠. 바벨론 왕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사야서 14장에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그 노래의 중심이었을 겁니다. 그 중심을 보면서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결론이 뭔지, 인간 교만의 결론이 무엇인지 보시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가운데 12절부터 14절까지 중심을 한번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는 글씨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바벨론 왕이 부르짖었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중심이 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어디 있던 것과 똑같은 건가요? 바벨탑 사건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베물어 먹을 때 하나님 같이 되고자 했던 것, 그게 그대로 똑같이, 이게 누가 기뻐하는 것인가? 사단의 길이거든요. 사단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 사단이 가는 길을 흉내내고 있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 죄악의 모습이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2절을 읽어보면요, 이런 가장 높이 올라가는 존재가 되겠다고 교만을 부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떨어뜨려 버리실 것이고요, 땅에서도 다 찍어버려서 흔적도 남지 않게 산산조각을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길이거든요. 절대로 흥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망하게 하는 길은 절대로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11절과 12절 테두리가 있죠. 이렇게 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수월, 무덤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고 거기에서 구더기가 매트가 될 것이고요, 지렁이가 이불이 될 것이라고 하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추한 곳으로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절대로 이런 것은 쳐다보지 않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경각심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지, 인간 세상 속에서 큰 소리치며 내가 최고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그 인간의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이와 같은 길로 추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보여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만이 도대체 뭘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 딴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나는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그래도 겸손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라고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 한번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이트에서요 26가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26가지가 적혀 있는데 쭉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해당사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고,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또 교만해질까 봐, 또 된다고 하면 또 담임 목사님인데 또 된다고 했다가 또 이러면 어떨까. 저도 해당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속에서 읽어보니 결국 숨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회개하게 되고요, 다시 또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 똑같은 길이 벌어진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6개 중에 16개만 골랐습니다. 8개 해서 두 번을 읽어볼 겁니다. 8개 먼저 읽어보고요, 8개 그 다음에 읽어볼 겁니다. 구체화시켜서 한번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개를 보여주시죠. 자,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문제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우린 어떤가요? 우린 이러진 않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판단대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 우리가 먼저 성급하게 하잖아요. 내가 먼저 말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습하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고 무슨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주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먼저 하는지, 먼저 수단과 방법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내 자신이 교만함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좋은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항상 감사하지 않는 거, 여기에 탁 걸리더라고요. 1, 2번은 어떻게 좀 넘어갈 것 같은데 3번에서 탁 걸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 형제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정말 가슴 아픈 형제거든요. 일주기가 되어서 같이 마음도 나눌 겸 위로도 할 겸 격려할 겸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더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마다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날도 자매님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그 고백을 하면서 같이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끔하게 도전이 되어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얘기 뭐냐면요,

0: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겸손이더라고요. 그 겸손을 배우면서 저도 깨달아갑니다. 작은 일, 큰 일,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뜻을 받들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이걸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좋든 싫든 간에 그 속에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이 상황, 이 악한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마침내 제 입에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그 뜻인 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겸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길로 가길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선행을 하며 마음에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한 번쯤은 생각해봤잖아요. 뿌듯함은 나쁘지 않지만 그것이 은근하게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교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다섯 번째요, 같이 시작.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편의를 위해 그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 그걸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요, 같이 시작. 자신은 그 수준이 되니 이 정도는 누려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이 정도로 이렇게 돼,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나간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요, 같이 시작. 어떤 좋은 결과에 그것이 자신이 잘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분 보여주시면요, 자, 첫 번째 거 읽습니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는 거, 이거 참 어렵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가 꽤 많죠. 왜 저래? 라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저래가 아니라 내가 도와야 될 건 무엇일까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거, 이럴 수가 있지요. 우리 가슴 속에도 그것도 교만 속에 포함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같이 시작. 자신의 지식, 경험, 소유, 인맥, 소속, 조건, 능력 등을 내세우려 하는 것. 은근히 이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은근히 우리는 또 누구를 내미냐면 이제 배우자를 내밀다가, 배우자도 뭔가 없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식 쭉 내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사돈의 팔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교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 드는 거, 이거 참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근데 가르치려 드는데 이게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조언이 있고, 가르치는데 정말 조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지랖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언과 오지랖을 이렇게 구별한다고. 이제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언을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요, 말할 때 내 마음이 무겁고 어려우면 조언이고, 내 마음이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면 오지랖이고, 구별이 되죠. 이제 구별이.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면 조언이고, 기분이 더 나쁘면 오지랖이고, 이게 구별선이랍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기분도 어떠한지, 상대방의 기분도 어떠한지, 그걸 살펴가면서 얘기할 때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조언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 그걸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번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분노하는 거, 우리에게도 은근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거, 저도 이거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곱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하지 않는 거, 이것도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에 포함되어진다는 거. 마지막으로요, 같이 시작.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속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겸손으로 나간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고요, 그 삶으로 섬기며, 그리고 또 그 삶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선교사라고 하면 어떤 분이 떠오르시나요? 먼 나라로 떠나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아도 선교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라디오입니다. 사람이 찾아가기 어려운 새벽에도, 누군가 혼자 깨어있는 병실에도, 긴 길을 달리는 트럭 안에도 라디오는 조용히 찾아갑니다. 북한 땅 어디에선가 외로운 방 한편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는 그 작은 소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섭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 생명의 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뒤에는 오래전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매달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헌금으로 함께 주시는 분들, 이름도 밝히지 않고 조용히 후원해 주시는 분들, 떠나지 않고도 복음을 전하는 분들,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새벽을 찾아가는 분들, 극동방송을 후원하는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라 내가 새 이래 항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극동방송 극동포럼을 맡고 있는 조우성 장로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1: 우리 극동방송 창립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기독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희박했었죠. 그러나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됨으로 우리 기독 문화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대중화되었다. 나 그런 것이 가장 우리 극동방송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아주 귀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 평소에도 창원 극동방송을 자주 홍보하시나요?
1: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그리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만 켜기만 하면 차만 시동 걸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그런 그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설립될 당시의 기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까지 역사는 정말 참 눈물겨운 역사이죠. 이 지역의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이 방송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사실은 방송의 허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방송의 허가가 나고 또 이 지역의 많은 분들

0: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서 오늘의 이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의 방송국을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롭게 묻어나고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 기도가 숨어있다, 그런 역사가 서려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0: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디어 이렇게 시대이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전파라고 하는 이 매체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다양한 매체, 이 미스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어떻게 또 선점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극동방송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어노인팅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로 출발합니다.

은희의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2부 첫 곡 어노인팅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2부에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은 계속됩니다. 매주 한 분을 선정해서 드리는 등산화, 데일리 미션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라이브죠. LIVE, 라이브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삼 스틱,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노래 선물과 산삼 스틱 선물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특집으로 진행되는 건강 칼럼 이어질 예정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다른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해주시는 이 건강 칼럼을 통해 건강한 여름나기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함께합니다.

0: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듯 건강은 우리의 삶을 채워가죠. 그리고 이 여름 은혜 충전 라이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함께 챙겨드립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 유익하고 따뜻한 건강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은혜 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오늘 이 시간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안과 전문의 정기용입니다. 오늘은 근시의 원인과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시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가까운 것은 잘 볼 수 있지만 먼 곳은 잘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눈은 대체로 눈의 앞과 뒤축이 정상보다 길어져 있으니까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 속으로 들어오는 평행광선은 망막의 위가 아니고 그보다 앞쪽에 초점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고도 근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진행성 근시는 간혹 유전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흔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근시 어린이의 대부분은 후천성으로 생긴 소위 학교 근시 또는 단성 근시와 가성 근시로 주변의 환경 조건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두 가지가 겸한 상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 주위 생활 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독서할 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독서 그리는 30cm를 유지하면서 조명을 밝게 하되 광원은 왼쪽 위에서 비추도록 하고 그늘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쇄 상태가 선명하지 않은 책 그리고 흐리게 보이는 책은 좋지 않고 흔들리는 차 속에서 책을 읽거나 TV를 너무 가까이 앉아서 보는 것 역시 나쁘게 되겠습니다. 둘째로 눈에 계속적인 과로를 피해야 됩니다. 즉 1시간 정도 책을 보고 난 후에

0: 잠시 눈을 쉬고 먼 곳을 쳐다봄으로 해서 우리 눈 수정체 내에 조절 근육이 긴장되고 수축되는 걸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로 가성근시가 계속되면 차후에 진성근시로 이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세 이하 학생들에게는 일단 가성근시가 있다고 보고 안과병원에 오면 이에 대한 약물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절마비제를 사용해서 우리 눈 동자를 일시적으로 조절마비를 시킨 뒤에 순수한 근시의 유무와 정도를 검사해서 만일 근시가 진성으로 있으면 여기 맞는 처방을 받아서 안경을 착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로 적당한 운동, 휴식 및 영양을 섭취해서 항상 심신의 건강에 유의해야 됩니다. 단, 수험기에 있는 어린이의 시력 전환은 간혹 신경성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의 유무도 보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성근시, 학교근시가 있는 어린이들은 주기적으로 안과에 와서 안과 전문의 진찰을 받고 그 처방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의 시력 제한을 막을 길은 없을까요? 골고루 영양 섭취가 중요합니다. 시금치냉이 부추오이 등의 채소라든지 우리 육류나 어류의 내장이라든지 또 음식과 콩을 넣은 잡곡밥이 눈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인데 특별한 어떤 음식이라기보다는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바른 생활 자세는 눈과 체계 거리가 30cm 정도,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하면서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나 직사광선을 피하고 책상과 의자는 몸에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TV는 눈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 놓고 2m 이상 떨어져서 보면서 30분 정도 시청 후에는 5분 정도 쉬도록 하면서 TV 시청 시에는 실내 등을 켜놓고 또 시청 후에는 눈이 우리가 안정되도록 쉬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PC는 보안유리를 끼고 1시간에 10분씩 쉬면서 쉴 때는 창밖에 먼 곳을 바라보면서 항상 원근 응시를 하면서 우리 눈 수정체의 조절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목과 어깨에 긴장을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녁 식사 후에 식구들과 집 앞에 산책을 하러 갈 경우에 우리가 밤하늘의 별자리도 찾아보고 먼 곳에 산봉우리를 응시해보는 것도 우리 눈의 피로, 안정피로를 감소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은혜충전 라이브 건강 칼럼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정기용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현재 시각 6시 26분, 27분 막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충전 라이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화요일 건강 칼럼에 이어 마커스 워십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아, 어제 문자로 4420님께서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하시면서 저는 어제 청년부에서 제주 국내 단기 선교 모금 바자회를 했습니다. 와, 팥빙수와 망고빙수, 핫도그와 에이드를 판매를

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활기가 돋잖아요. 네. 아,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한지좀 오래돼가지고 한번 좀 도전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아, 그리고 우리 또 창원극동방송 개국 31주년 기념 청취자와 함께하는 신약성경 낭독 참여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10월 말까지 직접 스튜디오로 오셔서 녹음도 하시고 영상도 촬영을 할 예정인데요. 샵 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링크를 통해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접수된 순서대로 문자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창원극동방송 31주년 기념 신약 성경 낭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선물 당첨되신 분들도 발표를 해드려야겠죠. 자, 먼저 등산화 당첨되신 분, 바로 2003님입니다. 등산화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화장품 세트 당첨되신 분은 바로 5446님 당첨되셨습니다. 우리 두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당첨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요. 화장품과 등산화 우리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두곡 만나보죠. 아이노스 합창단의 보혈 찬송 메들리 그리고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썸머 스페셜. 오늘 끝곡으로는 어제 4420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피아월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은혜 충전 라이브의 김경민이었습니다. FEBC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입니다. 오늘은 미래는 현재 안에서만 존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철학 입문 과목을 강의하면서 시간 문제를 다룰 때 저는 학생들과 재미난 에피소드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저의 질문에 대답할 용기를 가진 학생을 찾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학생은 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은 답합니다. 물론이죠. 과거는 존재합니다. 그 대답에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그래요? 과거가 존재한다고요? 그럼 학생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군요.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에 학생은 당황하게 되고 다른 학생들은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학생, 잘 생각해 봅시다. 과거란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과거는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야지 지금 과거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과거는 존재했던 것이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곧 수긍하고 대답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과거는 존재했던 것이니까 과거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하겠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좋아요. 그럼 미래에 관해서 물을게요. 학생, 미래는 존재하나요? 질문이 비슷한 형식이니 학생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답합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코멘트를 합니다. 아, 그래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학생은 미래가 없는 학생이군요. 학생은 또다시 당황합니다. 졸지에 미래가 없는 학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학생들은 더 크게 웃습니다. 저는 학생에게 놀리는 것처럼 질의응답을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또 잘 응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강의를 이어갑니다. 이 에피소드는 어거스틴을 강의할 때 일어납니다. 어거스틴은 교부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어거스틴은

0: 로마식 이름이고 원래의 라틴어식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과거란 지난 일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미래도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일 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억이 없으면 과거는 없고 기대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매여 현재를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또 다가올 미래에 대해 희망을 버리고 살아가면서 실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의 과거는 기억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노력을 통해 쓰라린 과거의 기억도 의미 있는 추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로 현재가 영향을 받기는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현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희망찬 현재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유명 탤런트가 오늘의 자신이 있게 해준 것은 가슴의 근육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에게 무시받지 않으려고 가슴 근육 키운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에 1,500번씩 팔굽혀 펴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더군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결은 첫 번째 팔굽혀 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안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철학과 김선욱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극동방송 지사장 이희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경남 땅의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적을 부른 마음, 긍정의 마음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워졌고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워졌던 이여령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분이 여러 강연을 통해서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네 가지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지식과 통찰을 얻기 위해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타인을 살리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따뜻한 말을 하라.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따뜻한 말,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큰 자산이 되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에 과감히 투자하라. 일신 의신하려고 하면 새로운 경험,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건강과 내면의 마음을 돌보라라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건강을 잘 돌봐야 되고 건강뿐만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마음 관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권한이 되고 생명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하시리라 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한낮이나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매사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나 내가 갈 천당이 있고 내 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구원의 감격, 천국의 기쁨으로 아주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을 깨우거나 아니면 목양실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늘 마음에 새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 들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상도 주시고 또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기도하기에 기도 시간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이 이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집니다. 거품을 흘립니다. 이를 갑니다. 그리고 점점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을 고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변론한다는 말은 아주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원래는 논쟁한다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어떤 논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마 이런 논쟁을 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귀신이 들렸냐? 아버지의 죄냐 어머니의 죄냐 조상의 망령된 형실의 결과냐 이런 것 가지고 아마 논쟁을 했으리라 봅니다. 논쟁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했겠지요. 하나님의 구원섭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논쟁하겠지요.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냐 하고 논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는 이 아이를 고치고자 데려왔는데 고치기는커녕 이 아이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 논쟁만 일어나니까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 귀신 들린 아이는 얼마나 더 괴로웠겠습니까? 이 논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논쟁하는 동안에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논쟁은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논쟁이 이제 극심해지면 분열을 낳고 악의 영이 더 춤추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쟁이 점점 심해지면 친구 사이에 논쟁을 했다가 논쟁이 심해지고 내 말을 상대가 듣지 않으면 적의를 품게 됩니다. 원수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한 논쟁을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람이다,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망각해 버리게 되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의 진심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논쟁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이야기만 계속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피차간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논쟁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논쟁하는 시간에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논쟁을 통해서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지는 것이 낫겠지요. 그러면서 그를 용납하고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이게 훨씬 더 나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 논쟁하는 마음, 논쟁하는 중에는 어떤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하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불쌍히 여겨서 내게로 데려오느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로 데려가자 귀신이 그 아이로 심히 큰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땅에 엎드려져서 구부르고 그리고 거품을 막 흘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시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의 역사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주. 아마 아버지가 여러 번 건져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나는 이미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의 실패를 나도 보았습니다. 뭐 제자나 선생님이나 비슷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부정의 마음을 버리라 라고 합니다. 할 수 있을까 될까 이런 마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라라는 이야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마음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은 내 마음밖에 없어요. 돌아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쭉 들여다보면서 나는 매사에 부정적인가 매사에 긍정적인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을 내 생각으로 들여다보면서 나는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위대하게 보면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데이비드 소프라는 분이 목회자인과 동시에 범죄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그 지금 말하면 교도소하고 수도원을 연구를 해봤어요. 교도소하고 수도원하고 외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수도원이나 교도소나 담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교도소는 잡혀와서 갇혀 사는 것이고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갇혀 사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 다 같이 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해요. 교도소 사람도 집단 생활하고 수도원 사람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노동을 합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도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되고 수도사도 노동을 해요. 먹는 것도 비슷합니다. 뭐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교도소에 있는 데는 그래도 영양사가 있어서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줍니다. 뭐 음식의 질은 그다지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은 훨씬 더 절식을 합니다. 어떨 때는 또 금식도 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볼 때의 노동이나 음식이나 갇혀 있는 것은 오히려 수도원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은 어디가 더 낫겠습니까? 수도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수도원과 교도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앞으로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차이예요.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도소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갇힌 사람들 중에 반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갇혔다고 마음의 원한을 품고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보자. 죽일 거다. 끝까지 복수할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 교도소가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좋지 않는 수도원의 사람들은 자원해서 그곳에 들어와서 참으로 노동하고 절식하고 금식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면서 정말 신령한 은혜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소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교도소에서도 감사하는 죄수는 수도원처럼 지낼 수 있고 수도원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면 교도소처럼 지낸다. 맞는 이야기예요. 환경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긍정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정의 마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기 전에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마음을 먼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꿈같은 기적을 베풀 때 늘 긍정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이 한 38년쯤 되면 몸에 익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내 운명이구나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고쳐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묵은 병이고 운명으로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말 낫고자 하느냐? 고침 받으려고 그런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일을 고쳐주시기 전에 긍정의 마음, 나도 고침 받을 수 있다, 나도 나음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맹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자, 여기에 진흙은 발라져 있고 앞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더듬더듬 하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더듬더듬 하면서도 주님이 가게 하시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냐면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고침 받았다라는 긍정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긍정의 마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실로암 못 가러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긍정의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례식을 다 쳐버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그의 누이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그러니까 긍정의 마음. 예수님은 하신다라는 이 긍정의 마음이 있을 때에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긍정의 마음. 오늘 24절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긍정의 마음이 생기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주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옥조 근정 훈장을 받으셨어요. 훈장을 받았는데 지난 7월 10일이 인구의 날입니다. 이 옥조 근정 훈장은 공무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주는 훈장입니다. 이 훈장을 왜 줬냐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한 공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정 집사님인데 7남매 엄마이지 않습니까? 또한 학교 선생님이고요. 이 7남매 엄마가 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으로 사니까 동료 교사도 있고 또 학부모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임신 또 출산 또 일곱 자녀를 기르는 양육 여기에 대해 이제 조언을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니까 동료 교사들도 애를 낳을까 말까 하다가 도전받고 학부모들도
도전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는지 3년 전 담임이었던 한 아이의 학부모가 최근 찾아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아이를 한 명 더 낳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생명이 탄생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그 어머니들 중에 이런 영향력을 끼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 말미에 그 말을 집사님이 하세요. 거창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생각보다 일곱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영향력이라고요? 긍정적인 영향력. 일곱 자녀를 낳고도 교사로서도 생활도 하고 엄마로서도 생활하고 또 우리 편에서는 집사님으로서도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 훈장을 주면서 교육 현장에서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긍정적 결혼과 출산관을 전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러고 만약 낳고 기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지만은 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하든 임신과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늘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긍정의 마음이 충만합니다. 우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저 땅을 살 때 이름을 영광의 땅이라고 했어요. 저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제가 저 땅을 이제 그릴 때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관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날에는 뭐 K컬처 영향으로 굉장히 문화공연이 활발합니다. 또 전시관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고 전시를 할 수 있는 복합적인 교육관을 지을 수 없을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 넓은 땅에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받으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 제일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이 주일날 메인 예배 설교하는 일이거든요. 아이들부터 1,000명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니까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애가 써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서 영적인 제대로 된 이 지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긍정의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제 31년이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김해 복음화, 한민족의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까?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일, 그리고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 우리 영유아부 또 유치부 초등일부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양쪽 저 플랜카드 보시면 아이들의 이름이 거의 500여 명이나 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에게 정말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저 아이들을 우리보다 더 귀한 믿음의 용사로 세울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불타는 마음이 아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런 마당에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살다가 가는데 환경과 나이와 여건에 굴복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는 이 꿈과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억어가는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고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받으셔서 내 삶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내 위해

0: 위해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 하면 삶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동서남북교회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것보다 장래에는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 이런 긍정의 마음,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는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마음이 싹 바뀐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실패 그리고 실망,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불신의 마음이 확실히 믿음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나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라도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이 절대 겸손이 절대 긍정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절대 믿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면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해서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거예요. 아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선포할 때 주님은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내 아들은 고침 받았다는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믿음의 마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만 받는 것도 아니고 복을 받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고난 중에 계신 분도 계지만 뭐 삶이 그럭저럭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그래도 감사하다는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아마 대다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고 장래에도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아름다움만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말을 합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절대 겸손으로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야 됩니다. 기적을 부르는 마음은 긍정의 마음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마음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명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정의 마음을 주시고 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하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김 대표의
2: 내 돈 내 산.
1: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우리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또 수년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이곳으로 정착하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아, 이게 진짜 여름이 뭐 7월에 접어들면서 이 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2: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온난화라 그러니까요. 지구 온난화가 아마 네.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도 막 녹아내린다고 하니 뭐 처음에 한국 왔을 때보다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예. 계속해서 기온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2: 아, 그렇죠. 북한에서는 한국보다는 제가 한국 와서 처음에 있잖아요. 강원도가 지금 한국은 제일 추운 지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더운 지방 쪽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1: 아.
2: 그렇잖아요. 북한은 꼭대기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고향은 북쪽인데 평양에서 제가 19년 살았잖아요.
1: 네.
2: 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에어컨 자체는 한국은 뭐 집에도 에어컨, 나가도 에어컨, 그러니까 상점 뭐 모든 데가 다 에어컨 있다 보니까
1: 네.
2: 여름 괜찮잖아요. 특히 승용차에도 다 이제 에어컨 있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보다는 북쪽이지만은 시원할 것 같아도 여름이 더 힘듭니다.
1: 아.
2: 에어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1: 그렇죠. 여름을 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참 간극이 큰데 오늘은 또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3: 7월 1일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1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1: 일단은 이 냉매가스에 대해서 북한 주민분들에게 좀 이해가 있을까 싶어요.
2: 네, 혹시 북한 주민들이 아마 냉동고, 북한은 냉동고라 그러거든요. 냉동기죠. 냉동기인데
1: 네.
2: 이게 지금 안에를 차게 하려면 그 냉매가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동기로 해서 돌아가서 쭉 돌면서 그게 이제 차게 만들잖아요.
1: 네.
2: 근데 이자처럼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찬 바람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하는 걸 돌려서 몇 도를 맞추면 그 이제 적정한 온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 온도가 35도까지 높다 하지만은 수용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넣어가지고 그 온도를 내가 한 25도를 맞추겠다 하면 그러면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 수용차 안은 밖에는 아무리 더워도 그 안은 엄청 시원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냉매가스라는 게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이 냉매가스 있잖아요. 수용차에 있고도
1: 네.
2: 얻을 때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냉매가스가

0: 어떻게 새는지 들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충해 넣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전 이번에 바꿔놓았어요, 완전히.
1: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을 작동하게 하는 원료 중에 하나.
0: 네, 그렇죠.
1: 라고 우리 주민분들이 네. 이해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에어컨 자체도 사실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북한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지도 뭐 그것도 최근이잖아요, 대표님.
0: 북한에서는 에어컨이나 안 걸고 냉온풍기 이렇게 말했어요.
1: 냉온풍기.
0: 네, 근데 그게 그 옛날에는 평양에 가면 주황당 비서급 되는 간부들 집에만 이제 일본산 갔다가 이제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북한산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에어컨이 워낙 좋으니까 그쵸. 대한민국의 삼성, LG 그 외에도 이제 뭐 캐리어 각종 이제 에어컨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1: 네.
0: 이런 업체들에서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품 질도 좋고
1: 기능도 많고요.
0: 예,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어떻든 무덥다 하는 여름에도 바로 이제 집에서 나오면 차에 타면 바로 이제 에어컨 틀고 그다음에 사무실 가면 또 다 에어컨 돌다 보니까
1: 네.
0: 큰 건물 안에서 옆을 지나가도 문만 열려지면 그 안에서 찬 바람이 확 나오잖아요. 완전히.
1: 그리고 저도 이제 귀가할 때마다 20분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에어컨을 집에 틀어놓기도 하고
0: 그렇죠.
1: 그 기능이 지금, 다 있잖아요.
0: 그렇죠. 사람이 없어도 핸드폰 가지고 집에 거 먼저 틀어놓고 미리. 딱 가면 시원하게 되고 이렇게.
1: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승용차에 있는 에어컨을 관련해서 해주셨는데, 북녘에 계신 분들은 집에도 에어컨이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간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양 중심으로
0: 개인들은 거의 없어요. 커졌겠죠. 네. 그 선풍이나 그저 사다가 돌릴 정도고 에어컨은 네. 거의 없죠.
1: 그럼 승용차는 또 두말할 게 없겠네요.
0: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차라고 하면 옛날에 갱생차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트럭이. 네. 그러니까 승용차가. 거기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럭도 없고 한국은 버스, 트럭 모든 차들이 에어컨 안 넣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한국 승용차들은 다 에어컨이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건 겨울에는 에어컨 틀면 더운 바람 나오면서 안이 춥지 않고 또 여름에는 또 그 에어컨 돌리면서 온도 낮춰놓으면 찬 바람 나오면서 또 시원하고 이렇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냉매가스가 이번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조금 좀 찬 바람 나오는 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완전 바깥이었죠. 근데 물어보니까 정비소 가니까 정비소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마을마다 보면 차 정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깨 됐으면 아마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 더 넣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에 새로 넣읍시다 해가지고 이 바깥이 완전히
1: 거의 얼마 만에 바꾸신 거예요?
0: 그 한 5년 좀 됐는데요. 원래 10년 돼도 안 바꿀 때도 있긴 한데
1: 네.
0: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빵빵하게 좀 착하게 좀 하려고 그래 바꿨습니다 이번에.
1: 그래서 승용차의 에어컨을 위한 냉매가스 충전을 18만 원
0: 네.
1: 결제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횟수로만 따져도 뭐 5년째 됐다고 하셨지만 10년까지도 쓰는 거잖아요.
0: 네, 그렇죠. 뭐 18만 원이면
1: 네.
0: 뭐 하루 벌어서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한 해 여름이 아니라 또 한 5년 혹은 10년 이상은 또 간단 말이에요.
1: 네.
0: 네, 그러니까 뭐 부담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는 게 편안해야 되니까 네. 시원하고 여름에는. 그래서 이번에 예, 또 이렇게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또 이제 예, 이번에 교체한 겁니다.
1: 이거를 또 저희가 그간에 설명해왔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북녘회 주민분들과 화폐 단위인 원은 같지만 이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0: 그렇죠.
1: 여기서의 천 원과 북한에서의 천 원이.
0: 네.
1: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18만 원이 아니고
0: 네.
1: 18만 원. 그러니까 이곳의 노동 가치로
0: 한국산,
1: 따지면
0: 한국 가격이죠.
1: 네.
0: 이 달러로 치면 그 한 150달러가 한
1: 100한 20, 30 요즘 또 환율이 올라가지고.
0: 네. 근데 이 정도면 뭐 부담이 안 되죠, 사실은. 이게
1: 네.
0: 뭐 지금 보통 한국에 있는 일반 노동자도 하루나 하루 반 정도만 일해도 이거는 벌 수 있는 돈 되잖아요.
1: 네, 그렇죠. 네,
0: 그 문제 없죠. 근데 북한은 아마 이제 100달러라고 하면 엄청 큰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은 뭐 100달러는 뭐 보통 보면 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라도 벌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부담이 안 됩니다, 사실은.
1: 저희가 이렇게 승용차에도 에어컨을 아주 상시로 틀 수가 있고
0: 네.
1: 집에서도 잘 때 그냥 켜놓고
0: 그렇죠.
1: 너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강을 해칠까 봐 이거를
0: 네.
1: 취침 예약이라고 해놔서
0: 다 이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1: 네.
0: 이제는 예. 자기 전에는 지침으로 예약해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돌다가 또 멎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예, 참 이게 지금 너무도 발전했어요.
1: 네. 근데 북녘에서는 우리 대표님 그러면은 그때

0: 그 에어컨이 집에
1: 있으셨어요? 없었고 저희 회사 있잖아요.
0: 네.
1: 장비 중에 김일성, 김정일이 건강 장수하는 연구소다 보니까 그 연구소 안에 제일 비싼
0: 장비가
1: 이제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아. 그 장비는 항상 21도부터 23도 정도를 맞추라 이렇게 이제 그 지도서가 카탈로그에 다 돼 있어 가지고
0: 네.
1: 그 온도 맞추려니까 할 수 없이 그거는 겨울에는 또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덮여야 되고 근데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산 그때 그 이제 브랜드가 내셔널이라고 네. 하는 그 일본산 에어컨이 우리 연구소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거보다는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산은 너무도 좋은데 그때는 그게 창문에다 매달아서 쓰는 거였거든요. 그때 근데 어쨌든 저는 집에다가는 없었고 그 우리 회사에는 있었어요. 연구소에.
0: 참 기계를 위한 에어컨은 있으면서
1: 네.
0: 사람을 위한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근데 이것도 지금 한창 뭐 평양에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불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은 전기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전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0: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여름이면 당연히 또 생각하게 될 에어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이 가운데 계절마다 느끼는 북녘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이 가운데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어느 뭐 정말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진짜 빠진 게 없어요.
0: 네.
1: 이번 말씀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0: 아멘.
1: 아, 참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는지.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서는 우상 믿다 보니까 더운 날에도 땀에 쩔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나라 같은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어디 가나 더울 세라 에어컨 둘 수 있고 또 겨울이 추우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 이런 정말 천국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0: 네. 밤낮으로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뜨거운 가운데서도 추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과 네.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0: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으로 문을 열면 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시다가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온전히 머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자, 찬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시간입니다. 세상 두려움은 물러가고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시간.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신청곡으로

또 풍성해지는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참여해 주실 곳 알려드릴게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기도 제목 아니면 소소한 간증들 모두 좋습니다. 이 시간 보내주시는 동안 먼저 들어왔던 사연 함께 나눌게요. 0691번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시면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모든 애청자분들과 함께 이 찬양 나누기 원하셨어요. 잠시 뒤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22번님께서 여기는 양산이에요 하시면서 잘 듣고 계시다고 또 창원 극동방송 통해서 듣고 계시대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 내 삶의 노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신청해 주신 찬양 먼저 들을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 계속해서 모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무엔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신보라의 예수 안의 능력 있네 듣고 오셨어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동안 세 곡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에이미 그랜트의 참 아름다워라 영어 찬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두려움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또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신청곡 보내주신 모든 분들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운영위원장 김양아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장흥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의 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극동방송입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9.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주님, 만일 제가 주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겸손을 잃어버린 오만한 사람이 되었거나, 독단과 편견으로 가득한 예술가가 되었거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과대포장된 신앙을 겸손히 간증하는 거짓 신앙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목사님 말씀이 사무치게 아픕니다. 주님.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님의 흔들리는 날들의 기도 가운데 읽어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말씀 함께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악한 세대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의 잣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들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5분만 봐도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 다이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몸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듯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뉴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이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곡입니다. 옹기장이의 내 이름 아시죠? 띄워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가장 위대한 뉴스는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두려울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합시다. 그분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노인팅의 주님여 이 손을, 위로부의 시간을 뚫고 띄워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뉴스 대신 찬양과 말씀으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나에게 두려움을 먹이는 대신 믿음을 먹이는 오늘 밤 되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 지명현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마커스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띄워드립니다. 전혜권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갓은 악당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그들을 직접 쓰러뜨릴 것이다. 아셀은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릴 것이다. 납달리는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이니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낳는다. 요셉은 야생 나귀, 샘 곁에 야생 나귀, 언덕 위에 씩씩한 나귀다. 사수들이 아기를 품고 화살 촉에 증오를 묻혀 쏘았지만 요셉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렸으니 이는 야곱의 전사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땅에서 솟구치는 복, 젖을 먹이는 복과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네 아버지의 복이 예로부터 이어져 온 산들의 복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들의 복보다 풍성하기를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이마에 머물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다. 아침에는 자신이 잡은 짐승을 개걸스럽게 먹고 저녁에는 남은 것을 나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한 말, 특별히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고별 축복 기도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시했다. 이제 나는 조상 곁으로 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내 조상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두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가 그곳에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도 그곳에 묻혀 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지시하고 나서 발을 침상 위로 올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 곁으로 돌아갔다. 요셉이 아버지를 끌어안고 슬피 울며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요셉이 장의사들을 시켜 자기 아버지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게 했다. 장의사들이 이스라엘의 시신에 향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요셉이 바로의 궁에 청원을 올렸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바로께 제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제 아버지께서 제게 맹세하게 하시면서 나는 곧 죽는다. 내가 죽으면 내가 가나안 땅에 마련해 놓은 묘지에 나를 묻어다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제가 올라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장례를 마치고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에게 맹세하게 한 대로 가서 고인의 장례를 치르시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49장 19절에서 50장 6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8: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운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가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명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전파 선교사가 바로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각은 그 지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모여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 오늘 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교회였습니다. 지체라는 말이 참 흥미롭습니다. 몸의 각 부분을 뜻하죠. 손이 따로 있고 발이 따로 있고 눈이 따로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손이 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귀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몸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작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내 역할이 눈에 띄지 않아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꼭 필요한 지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C.C. Winans의 Come Jesus Come,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의 What He's Done, 그리고 루벤 스튜다드의 Center of My Joy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노래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조준모의 주 날개 밑에서, 유효림의 내가 나 된 것은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서 다 해결하려다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또 말을 하면 무언가 짐이 될 것 같고 부탁하면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혼자 떠안고 가는 경우가 더 많죠. 근데 곁에 있는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했더니 의외로 가벼워진 경험 한 번쯤 있을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 하나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죠. 우리가 서로의 지체라는 말이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 그냥 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는 그런 밤이기도 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Maverick City Music의 Hymn of the Ages, Hillsong Worship의 Magnificent, Michael W. Smith의 Turn Your Eyes Upon Jesu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 이번주는 희락과 화평 함께하는데요. 이 세 가지 열매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희락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 기쁨을 말하고요. 화평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타인과 평화를 이루는 평안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평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하늘 너에게 주노라 소마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크룩스의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이번에는 서머 스페셜이 6주간 진행이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9가지 열매는요,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이번 주는 희락과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얻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은 사람들은요, 그 열매의 연장선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가깝게는 뭐 배우자, 가족일 수도 있고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 내 주변의 이웃, 그리고 또 내가 품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37편 37절입니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에는 희락과 화평이라는 테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해요. 나머지 세 가지는 이웃을 향한 열매, 그 마지막 세 가지는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죠.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어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 하루 화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셨어요? 분명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삶 가운데 화평을 이루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과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저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롤필름을 발명하고 카메라를 고안한 코닥의 창업자인 조지 이스트먼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두 여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어머니 혼자 아이 셋을 키우느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는데요. 가난했던 시절 그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께서 가정부로서 근면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께서 늘 전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나는 나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도 커서 너를 위해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 일해라. 이 말씀은 그로하여금 섬김의 자세로 인생을 살게 했다고 합니다. 이스트먼을 향한 어머니의 섬김이 곧 더 많은 이들을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흥재의 소원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사랑, 그 높은 길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조찬미의 같이 걸어가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의 이름 높이며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포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승철의 시련이 와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일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커스 월십의 내 맘이 낙심되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길승의 닮아가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영범의 말씀하시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캠퍼스 월십의 예수 닮기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교회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회피형도 있을 거고 맞서 싸우는 적극형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그냥 전전긍긍 불안하며 또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묵묵히 지내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근심 걱정을 하는 이유는 불확실함 때문일 겁니다. 불안함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방법도 모르겠고 또 앞으로 나아가자니 뭔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 이 불확실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안함, 근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무려 365번이나 하셨다고 하죠.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이런 주님의 말씀, 성경 곳곳에 수백 번이나 적혀 있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세상 속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이거는 제 모습이 그래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지지만 나를 보내신 이도 주님이시고 맡기신 이도 주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니 근심 걱정 대신 하나님이 베풀어주시고 펼치실 찬란한 미래를 기대해보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해드렸는데요. 이 찬송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너를 지키리 지키시리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는데요. 근심 걱정할 일이 너무나 많죠. 당장 어떻게 어떤 것을 먹으면서 하루를 또 버틸까, 북녘계 성도분들은 이런 고민 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계실 것 같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하루하루 달라져가고 또 조금은 안 좋아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경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도 더운 날씨와 지금의 여러 가지 분열과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이나 의지를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세상 속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내면서 근심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또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님이 지키신답니다. 그리고 힘을 주신다네요. 오늘 근심 걱정을 덜어낼 이유를 다시 찾으셨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 조선족 여러분들, 고려인 여러분들, 그리고 탈북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도 복음의 귀한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영혼들에게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는 외부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군복무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탈북민 임바울 목사님의 칼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뿐만 아니라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면서 기도 제목까지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또 야외 활동하실 때 특별히 주의를 각별히 하시면 좋겠고요. 이 한밤중에도 더위가 이 남쪽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또 냉방병이나 아니면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또 1566kHz 두 채널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과 또 어플을 통해서도 함께하시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귀한 마음들, 특별히 북녘 성도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와 한 줄 기도도 함께 나눠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김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제한할 때 인간은 답답함을 경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많은 국가들이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도 바치고 투쟁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자유 중에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일반 평민들이 외국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고위급 외교관들이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나라가 북한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어디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여행이 중요할까요? 특별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여행이 제한적인 나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북한 지도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여행을 할 수 없도록 국가 안에서도 통제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행이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식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식이 변화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익숙한 환경에서는 새로운 생각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 또 다른 언어를 만나면 우리의 사고가 흔들리게 됩니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낯설게 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사고를 멈추게 하지만 낯설면 질문은 말들고 질문은 성장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확장이 되고 생각의 공간이 넓혀져 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행은 인간 안에 있는 호기심, 자유, 탐험 본능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깨트리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때로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세상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고를 경험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독일 통일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분단의 과정에서 통일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여행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동독 정부가 동독 주민들의 여행의 자유화를 막으려다가 거의 관료의 실수로 인해서 여행이 자유화가 선포되면서 그 견고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과 유럽 세계를 여행하면서 동독뿐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생각과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은 어떤 의미에서 여행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이제는 마음껏 여행하고 마음껏 세계를 경험하여서 생각이 확장되고 사고가 넓어지는 그런 주민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어떤 것에 의해서 통제받고 사고가 감시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가 새로운 것들을 보고

0: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북녘 동포들도 언젠가는 자유롭게 여행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진리,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 사이의 협력과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사이에 새로 놓인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됐는데요. 2014년에 건설돼 12년 동안 이용을 하지 않다가 최근 물류업체 등의 시험 운행인 듯한 움직임이 생긴 겁니다. 아마도 개통을 위한 점검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미 중국 측의 준비는 마친 만큼 북한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되면 북한과 중국의 무역과 물자 교류는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에 일부 해소될 수 있지만 반면에 북한의 경제가 중국에 더 예속될 수도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의

0: 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됐다는 소식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북중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서 차량 운행이 포착되어서 아마 개통이 임박한 징후가 아닌가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자,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기존의 다리는 조중우이교, 압록강 철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신압록강 대교는 추가로 건설된 다리인가요?
1: 네, 추가로 건설된 다리입니다. 신압록강 대교는 조중우이교, 즉 압록강 철교를 대체하고 북중 간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 자본으로 건설됐습니다.
0: 네.
1: 중국의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의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대교로 건설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대교는 2014년도에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0: 네.
1: 이후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개통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하기를 대북제재 상황, 코로나19, 북중 간의 정치적 상황 등이 겹치면서 장기간 개통이 지연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2014년에 건설됐으면 벌써 12년이 지난 건데 이 다리로 버스가 건너갔다고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없던 모습이 포착된 것인데요.
0: 네.
1: 소식통에 의하면 6월 27일 오후 2시께 신압록강 대교 중국 측 시작 구간에서 북한 무역회사 소속 30인승 버스가 북한의 함경북도 신의주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0: 네.
1: 승객이 없이 운전기사와 선탑자만 탑승해서 시범 운행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0: 예, 승객이 없이 운행이 됐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해당 버스는 북한 무역회사 소속 차량으로 기존에도 압록강 철교, 조중의교를 통해서 북한 주민을 태우고 신의주와 단둥 사이를 오갔던 버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버스의 운행은 실제 승객이나 화물을 나르기 위한 운행이 아니라 압록강 대교 개통 전에 동선 또 시설 운영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 차원으로 운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자, 최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 이후에 포착된 변화이기 때문에 개통을 위한 준비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예.
1: 이번 시범 운행은 북중 정상회담 이후 포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0: 예.
1: 신압록강 대교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북중 경제 협력과 또 정치 관계 회복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대교 개통은 양국 간의 교역 확대를 넘어서서 정상회담 이후에 관계 확대를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0: 네, 그러면 이 개통을 위한 뭐 막바지 준비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포착이 됐을까요?
1: 네,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측 구간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됐고,
0: 네.
1: 대신에 북측 쪽에는 세관 내부 공사, 또 주변 도로 공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1: 이런 가운데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매일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중국 측 인력들이 북한 측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먹을 도시락과 생수까지 챙겨가지고 매일 북한 측으로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1: 이는 단순 공사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정식 개통 전 마무리 점검과 운영 준비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하지만 실제 개통 시점은 이 공사 진행 상황만으로는 결정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통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데요.
0: 네.
1: 북한 외교관들 사이에서 나온 말에 의하면 신압록강 대교 개통 날짜는 위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고 개통돼야 되는 거다라는 소식입니다.
0: 네.
1: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정식 개통 시점과 개통 행사 방식 또 참석 인사들은 양국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예. 자, 오늘 나눠주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에 건설되었다면 지금 12년이 되었는데
0: 그렇죠.
1: 아직까지도 정식 개통이 미루어지고 있고 또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정식 개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기대 차원의 소식입니다.
0: 네.
1: 두 번째로는 신압록강 대교가 실제로 개통될 경우 기존 압록강 철교에 집중되었던 인적, 물적 이동이 분산되면서 단둥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접경적 경제가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다른 나라 같다면 일정을 당겨서 개통하려고 했을 텐데
0: 그렇죠.
1: 이 북한은 12년이나 미루고 또 시진핑 방문을 계기로

0: 통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북한은 경제보다 정치가 더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개통이 늦어지는 것은 중국 측 원인보다는 북한의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북제재나 코로나19가 늦어지는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12년씩이나 미루고 아직까지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북한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봅니다.
1: 네.
0: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후순위로 밀린다고 하면 12년이 아니라 120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나라라고 보입니다. 물론 110년까지 나라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북한은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1: 네.
0: 문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자, 완공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던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회 시범 운행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오늘도 기도 제목 세 가지 준비하셨죠?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시진핑 방북 이후에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대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민생 경제가 국가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인민 대중 제일주의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개혁개방의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개혁개방을 하면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발전할 수 있으며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어 한반도에서 백성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오늘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함께해 주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추가 공습하며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유혜란 선수가 LPGA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박인비 이후 13년 만에 한국 선수로는 여자 프로골프 대회 메이저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가 월드컵 4강에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FIFA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었고 10명 가운데 4명은 아버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에 상륙해 240만 명 이상이 대피하고 항공편과 고속철 운행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 사망자가 4,49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1,00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복구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장마당의 수입 과일과 온실 채소가 늘어나 겉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치솟은 물가로 빈부격차와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또 북한이 전승절을 앞두고 노동 적위군과 붉은 청년 근위대를 대상으로 불시 검열을 실시하며 내부 결속과 전쟁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하며 양국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박과 상선을 위협하는 이란의 군사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공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실시된 공습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습은 호르무즈 해협 관문인 반다르 아바스를 비롯해 게슘섬과 자스크 등 주요 군사 거점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란 남부와 남서부 여러 지역에서도 연쇄적인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은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를 동원해 군사시설과 미사일기지, 방공체계, 소형 함정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공격이 유엔 헌장을 위반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과 상선 항행 문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장기화할 가능성과 국제 유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의 유혜란 선수가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연장 승부 끝에 우승하면서 박인비 선수 이후 13년 만에 한국 선수 메이저 2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유혜란은 최종 합계 19언더파로 브룩 핸더슨과 공동 선두를 이룬 뒤 연장 첫 홀에서 침착하게 버디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두 대회 연속 메이저 정상에 오른 것으로 불과 2주 만에 메이저 트로피 두 개를 들어올리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것은 박인비 선수가 2013년 메이저 3연승을 달성한 이후 13년 만입니다. 특히 유혜란은 3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9개를 몰아치며 18홀 기준 메이저 대회 역대 최소타인 60타를 기록해 또 하나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전 기록인 61타를 한타 줄이며 자신의 이름을 메이저 역사에 새겼는데요. 이번 우승으로 유혜란은 우승 상금 140만 달러를 추가해 최근 두 차례 메이저 우승으로만 약 50억 원의 상금을 획득했습니다. 유혜란은 불과 3주 전만 해도 메이저 우승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연속 우승을 하게 돼 믿기지 않는다며 마지막 버디 퍼트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 대진이 확정된 가운데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스페인, 잉글랜드가 나란히 4강에 오르며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FIFA 랭킹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준결승에 진출하는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네 팀이 모두 살아남으면서 이번 대회 준결승은 사실상의 결승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는 스위스를 연장 끝에 3-1로 꺾고 준결승에 올랐으며 리오넬 메시는 선제골을 도우며 월드컵 개인 통산 20골 10도움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잉글랜드는 주드 벨링엄이 두 골을 터뜨리는 활약을 앞세워 노르웨이를 2-1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는 결승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벌이게 됐으며 양 팀은 월드컵에서 여러 차례 명승부를 펼쳐온 대표적인 라이벌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준결승에서는 우승 후보 프랑스와 스페인이 격돌합니다. 프랑스는 킬리안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우고 있고 스페인은 이번 대회 6경기에서 단 1실점만 허용한 견고한 수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축구 최강으로 꼽히는 네 팀이 모두 살아남으면서 이번 월드컵 우승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일과 가정 양립제도 이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0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 증가했으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이용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 육아휴직자의 약 40%를 아버지가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제도 이용 여건 개선이 남성들의 참여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육아휴직뿐 아니라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도 모두 증가하면서 상반기 일 가정

병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는 모두 2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필요한 시기에 짧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오는 9월부터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경우 휴가를 확대하는 등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을 함께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육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저장성에 상륙하면서 중국에서만 240만 명이 넘는 주민이 긴급 대피하고 항공기와 고속철 운행이 대거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144k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바비는 저장성에 상륙한 뒤 상하이와 저장성, 푸젠성 등 동남부 지역에 폭우와 강풍을 몰고 왔는데요. 저장성에서는 220만 명 이상이 대피했고 푸젠성에서도 2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학교 수업과 기업 업무, 교통 운행, 야외 활동도 대부분 중단됐으며 상하이와 항저우 일대에서는 생필품을 미리 사두려는 주민들이 몰리면서 일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생필품이 동나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전국 45개 공항에 뇌우 경보를 발령하고 국내선과 국제선 2,800편 이상이 항공편을 취소했으며 항저우를 비롯한 주요 지역의 고속철 운행도 중단했습니다. 앞서 태풍의 영향을 받은 대만에서도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고 17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는데요. 태풍 바비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세력이 약해져 소멸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베네수엘라 연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4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 국회는 공식 집계를 통해 사망자가 하루 만에 150여 명 늘었으며 부상자는 16,700여 명, 구조된 인원은 6,4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건물 850여 채가 파손됐고 이 가운데 190채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지금까지 수거된 건물 잔해만 6,7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피해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22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등 6만 5천여 명이 복구와 의료 지원에 투입되지만 반복되는 여진과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 붕괴로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붕괴 위험이 남아있는 건물이마다 수색과 복구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피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장마당에 중국산 과일과 온실 재배 채소가 대거 유통되면서 겉으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먹거리가 풍성해졌지만 높은 물가로 인해 주민들의 체감 생활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회령시를 비롯한 각 지역 장마당에서는 파인애플이나 바나나, 오렌지 같은 중국산 과일은 물론 자매나 딸기, 가지 등 시설 재배 농산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품목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예전보다 2배 이상 오르면서 주민들은 물건을 구경만 하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반면 높은 가격에도 과일과 채소를 거리낌 없이 구입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장마당에서는 주민들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민들은 과거에는 물건 자체가 귀해 포기했다면 지금은 눈앞에 물건이 넘쳐나는데도 살 돈이 없어 더 큰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소식통은 장마당의 외형은 풍성해졌지만 대다수 주민들의 구매력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생활 수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이 전승절인 7월 27일을 앞두고 노동 적위군과 붉은 청년 근위대 등 민간 무력을 대상으로 전쟁 준비태세 불시 검열을 실시하며 내부 긴장 분위기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대남 타격용 무기시험을 참관한 이후 중앙당이 각도인민위원회 전쟁 동원태세를 무작위로 점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으며 이달부터 전국에서 관련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검열단은 예고 없이 지역을 찾아 비상소집 시 대원들

집결 속도와 무기 탄약 관리 상태, 전시 보급품 준비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방 간부들은 검열단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퇴근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비상대기하고 있으며 검열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강한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전승절을 앞두고 대남 대미 긴장을 부각하며 주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또 잇따른 불시 검열로 지방 행정력이 분산되면서 가을 농사 준비와 장마철 수해 대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일 내리는 비로 실내외 습도가 높아지면서 눅눅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식물 관리 등 위생에 신경 쓰시고요. 호흡기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북한 지역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까지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겠고요. 함경도 지역은 오후까지 지역에 따라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5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수도권 지역은 세찬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는 30에서 100mm,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 24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역 역시 강한 비구름대 영향을 받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충주와 목포, 여수가 25도,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1도, 목포 30도, 충주 29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지역도 흐린 하늘 아래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0: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제주 27도, 서귀포 26도, 낮 최고 기온은 제주 32도, 서귀포 3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오전에 비가 내리겠지만 진남포와 구성에서는 비 소식 없이 흐리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3도, 강계 22도, 자성 2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강계 30도, 자성 29도, 진남포 28도로 오르겠습니다. 황해도의 날씨는 대체로 오전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와 장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 많이 낍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과 신계 24도, 개성 2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신계 30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고성과 평강, 성진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고성 24도, 평강 23도, 성진 22도, 낮 최고 기온은 함흥 35도, 고성 32도, 평강 28도, 성진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동해 중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턴 그치겠습니다. 남해 동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3.5m로 일겠고요. 동해 남부와 동해 중부는 낮게는 1에서 2m, 높게는 최대 5m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4m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3.5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는 용서의 주간이라는 기간이 있다고 해요. 이 용서 주간은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저 날씨가 좋은 날을 잡아서 그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잘못들이 오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모두 용서해 주는 주간이라고 하죠. 우리는 많은 죄를 용서받고도 정작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용서의 주간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도 제 마음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빛 한 감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주위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아무런 단서 없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노하기를 더디하며 죄를 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내 주의 보혈은 먼저는 이와 챔버 콰이어의 가사가 있는 찬양 올려드렸고요. 러시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9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의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며 허물을 용서하며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용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하루를 기대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보혈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작은 평화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나의 죄를 씻기는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어요. 우리 성도들의 우선순위도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일선을 잡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기도는 뜨겁고 간절하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기도지 형식적인 하나마나한 기도가

0: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대지를 찾아봤습니다. 기도의 소원, 내 말을 들어 주옵소서. 시편 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잠하게도 합니다. 나의 기도는 용기의 씨를 될 수가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양이 있고 원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러지요. 교양이 있는 사람은 말할 때와 말하지 않을 때 해도 좋은 말과 해서 안 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한다는 것은 단순한 혀의 운동이 아니라 머리의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대체로 귀는 크게 열어 누구의 말이나 들어도 무방하지만은 입으로는 작게 열어서 골라서 말을 해야 된다고 하죠. 우리가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 게 많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 진실하냐. 둘째, 양식이 있는 말이냐. 셋째, 잘 듣는 자세냐. 그러고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죠. 쏘아버린 화살은 돌아오질 않고 입에서 나간 말도 돌아오질 않는다고 했죠. 지나가 버린 버스 기회는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국립합창단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우리에게 오늘도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그 정착 이야기 찬양 후에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이곳에 정착한 지 5년 정도 된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서울에 처음 배정을 받아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1: 혼자 살고 있는 거죠?
0: 네, 혼자 살고 있어요.
1: 혼자 보통 배정받을 때도 방이 좀 있나요? 배정받는 집에? 나라에서 집을 좀 이렇게 같이 해주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원룸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단칸방?
0: 보통은 이제 집이 좀 작긴 해요. 한 8평에서 10평 정도? 네, 어떤 곳은 이제 원룸인 것도 있고,
1: 네.
0: 뭐 집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곳은 뭐 1.5룸 정도?
1: 분리형 원룸.
0: 맞아요,
1: 하는데.
0: 맞아요.
1: 북한에서도 평이라고 써요, 단위가?
0: 맞아요. 북한에서는 그 평이라고 쓰는 것 같긴 한데 저 잘 모르겠어요. 북한에 집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어릴 때 나와서 사실 평에 관심이 없긴 하죠.
0: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잘 몰라요.
1: 아 근데 모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막 몇 평 살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0: 그렇죠.
1: 중요한 게 아닌데.
0: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1: 이제 중요해졌나요?
0: 중요해졌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왕이면
1: 넓은데?
0: 네, 넓은데 사는 게 좋지 않을까.
1: 몇 평짜리 살고 싶어요?
0: 뭐 저는 한 30평 정도 만족할 것 같아요.
1: 혼자 사는데 30평 살고 싶으시다고요?
0: 아니 뭐 나중에 가족이 생기면.
1: 아, 가족과 함께.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지금 혼자 그러면은
0: 혼자는 지금 뭐 괜찮죠. 혼자서는 저는 원룸도 만족합니다.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같이 사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0: 저의 혹시 강아지 말씀하시는 거죠?
1: 강아지 키운다고 알고 있어요.
0: 네네, 맞아요.
1: 강아지 언제부터 키운 거예요, 그러면?
0: 제가 이제 한국에 정착한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데려왔던 것 같아요.
1: 근데 강아지를 키운다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북한에서는
0: 네.
1: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당에 두고 키운다라는
0: 네.
1: 집을 지키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집 안에서 키우는 거죠?
0: 맞아요. 집 안에서 키우죠.
1: 생소하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0: 아니에요. 북한도 요새 강아지 많이 키우고 있어요. 애완용으로.
1: 네. 도심의 얘기겠죠?
0: 전국적으로 사실 많이 불긴 해요. 강아지 그 뉴스에도 나왔어요. 김정은이가 뭐 강아지 키우라고.
1: 애완견이요?
0: 맞아요. 애완견.
1: 세상에. 왜냐면 애완견도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식구가 한 명 더 느는 건데.
0: 모르긴 하겠습니다. 저도 잘 그거는 어떻게 내가 할지 그러면.
1: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상위층만 네. 왜냐면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가
0: 네.
1: 보도가 있고 그 지도자의 언급이 있었으니까.
0: 네.
1: 근데 그게 물론 국제사회에서 이제 애완견에 대한 어떤

0: 사람이라고 할까요? 네. 다 같이 이제 함께 뭐 친구로 가족으로 네. 키우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한 언급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강아지랑 같이 둘이 살면서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쯤 됐을 때부터 같이 살면서 요리는 어떻게 직접 해먹어요?
1: 요리는 제가 직접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먹어요. 제가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서요. 네.
0: 북에 있을 때부터 했어요?
1: 집에서 요리를 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바쁘셔가지고 거의 이제 저녁에 막 11시, 12시에 들어오셨거든요. 뭐 어떤 때로 이제 못 들어오시는 날도 있고 해서 저랑 동생, 저랑 이제 동생이 있어요. 제가 효이니까 제가 요리를 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0: 보통은 동생 시키는데.
1: 아, 근데 동생이 저보다 좀 말이 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와 밥을 뭐 시키겠는 거예요.
0: 어, 착한 형이다.
1: 그래서 그때부터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여기서 만들었던 요리 중에서 와, 이건 진짜 내가 잘 만들었다 했던 자신 있는 요리가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일단 고기 같은 거로 하는 요리는 다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0: 돼지, 소, 치킨,
1: 네, 닭? 뭐 닭볶음탕이라든지 뭐 제육볶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제 입맛에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닭볶음탕이 그 닭이 징그러워서 못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징그러워요?
0: 닭 이게 그 하시는 분들 부류 가운데 생닭을 아예 통으로 사가지고 직접 손질해서 맞아요, 잘라서 맞아요. 하시는 분이 계시고 네. 아니면 요즘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가지고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계속 징그럽더라고요.
1: 저도 보통 생닭을 그 통닭을 사서 제가 이제
0: 손질해서
1: 그냥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0: 와, 요리 고단수.
1: 아, 거단수는 아니고 이제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요리 경험이 좀 많아요.
0: 그럼 뭐 했던 거를 기억을 토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참고를 해서 하는 거예요?
1: 저는 그냥 기억, 네, 뭐 따로 이제 레시피 같은 건 보지 않습니다. 그냥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 먹는 편이라서 그냥 이제 어떤 거 좀 조금 더 점이 그 식재료로 어떤 거를 네. 좀 두면 더 맛있고 하는 걸 그냥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것 같다 가지고.
0: 그러면 북한에서도 그 또래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요리를 이 정도로 해 먹었어요? 아니면은 우리 준우 씨가 조금 더 요리에 관심 있는 편이었어요?
1: 전 관심은 없었지만 이제 그 생활 그 뭐라 하지? 저의 그 인생이 그냥 요리를 강제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한 편이긴 한데 왜냐면 이제 다른 친구들은 보통 중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다 요리를 해주는 걸 먹거든요. 저희 가정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반강제적으로 이제 제가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굉장한 신랑감이네요.
1: 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또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네.
0: 저는 그 재미를 아직 못 들어가지고.
1: 아, 진짜요?
0: 이게 참 하나님이 거기에 또 이렇게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요리의 솜씨의 그 손에 달란트를 주신 분. 미각의 달란트를
1: 아닙니다.
0: 주신 분.
1: 저도 요리는 많이 했는데 이제 물고기 같은 거는 진짜 생선은 정말 약간 손질하기 싫었어요. 그 비린내가 너무 나잖아요.
0: 생선을 손질한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어요.
1: 아, 진짜요?
0: 아니, 보통 그 네. 매장 같은 데 가면은 손질을 다 해서 주시잖아요. 뭐 조림해 먹을 거예요, 찌개해 먹을 거예요 하면은 거기에 맞게 탁탁.
1: 아, 그래요?
0: 네.
1: 저는 이제 북한에서 요리할 때는 그냥 물고기를 손질이 안 된 거를 사왔어요. 네, 그런 거가 좀 싸거든요. 그 손질이 안 된 상태가 물고기가 이제 손질이 된 거는 그 인건비까지 해서 좀 비싸요. 이왕이면 그냥 싼 거 사서 내가 손질해서 먹는다. 얼마 뿜도 안 들였는데 근데 처음에는 정말 막 가시도 많고 물고기라는 게 특이해. 막 잔가시도 많잖아요. 그 내장도 막 그 몸물 같은 거 막 그 내장 그 파내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냉동된 건 더구나 이제 손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것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물고기 손질하는 게.
0: 진짜요? 네. 보통 어떤 물고기 손질하셨어요? 뭐 물고기 종류가 많잖아요.
1: 맞아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게 잉어랑 붕어 같아요.
0: 붕어.

0: 여기서도 손질해 드세요? 보통 손질해서 주시는 경우가, 전 손질 안 해서 주시는 경우를 사실 못 봤는데.
1: 아, 여기서는 손질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이게 손질이 된 상태로 매듭이 항상
1: 맞아요, 맞아요.
0: 올려주는 것 같은데. 네. 세상에. 아니, 배 타러 가셔서 알바하셔도 잘하시겠어요?
1: 저 물고기 손질 알바 자신 있습니다.
0: 손질 알바도 다 따로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거 막, 그 사장님들이 막 가끔 그런 광고도 있더라고요.
0: 손질 알바.
1: 네, 그럼 물고기 이제 수산물 같은 거 이제
0: 맞아요.
1: 손질하는 알바도 있는데, 그냥 뭐 하라면 잘할 것 같아요.
0: 그것도 월급이 저는 적잖게 진짜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1: 아, 그런가요?
0: 네. 아, 이렇게 이곳에 혼자 오셔서 한 가정을 우리 강아지와 이루고.
1: 네, 맞습니다.
0: 강아지와 함께 오손도손 또 북한에서 했던 음식들을 기억을 하면서 입맛에 어떻게 믿음으로 해가는 그런 요리의 여정도 해주셨는데. 근데 교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네. 사랑이 많으신 큰손 권사님들이 있으시잖아요.
1: 네네.
0: 보통 막 이거 해가지고 주시고 김장해서 주시고 하시진 않으셨어요?
1: 아, 네, 뭐 가끔씩 뭐 김치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시냐고 물어보시고 하는데 제가 막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0: 힘들어서
1: 네, 그게 좀 귀찮아서 그냥 제가 혼자서 다 해먹는다고 하고
0: 김치도 해먹어요?
1: 아니, 김치는 사서 먹어요.
0: 어.
1: 김치는 제가 처음 해왔을 때 김치도 사실 해먹었었어요.
0: 네.
1: 근데 그게 너무 품도 많이 들고 차라리 사서 먹는 게 더 싸고
0: 세상에.
1: 괜찮더라고요.
0: 도전하셨던 것 자체가 너무 근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만들었던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1: 네네.
0: 여기 저희가 보통 이곳에서 먹는 김치와는 저는 좀 가히 다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 맞아요.
0: 맛이 다르던데요.
1: 맛이 좀 차이나죠.
0: 응.
1: 거기 들어가는 식재료랑 뭐 이제 만나는 방법이랑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런가 봅니다.
0: 네. 근데 여기 김치가 입에 맞으세요?
1: 저는 괜찮아요. 여기 김치도 저는 맛있게 그럼 김치라고 하면 다 맛있게 먹습니다.
0: 짜지 않으세요 여기가? 보통 아래가 더 갈면 갈수록 짜니까.
1: 아니요, 저는 짠 거는 잘 못 느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그럼 권사님들이 그렇게 뭐 챙겨주려고 하시지만 무거워서 받지 않았다.
1: 네, 그냥 저는 집에 김치가 많습니다 하면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렇게 이유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1: 네.
0: 나눔받는 곳이 교회라는 공동체인데
1: 네, 맞아요.
0: 밥도 그렇고 여러 요리들도 그렇고 근데 이 외에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교회에 그래도 함께 정착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셔서 너무나 또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경험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후 형제와 함께한 오늘의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두드리고 찾을 때,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사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평안 가운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벽 4시의 문을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복된 수요일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수요일인 오늘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드나드는 심령마다 복주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었던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니엘,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때 그들을 맡은 분야에서 귀한 열매 많이 맺는 뛰어난 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구두 수성공이었던 무디를, 심지어는요, 이 배움에 대한 컴플렉스 가졌던 빌리 그레함을요, 세계적으로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대열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하는 여러분의 감은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우리는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본문에 보면 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똑같은 속했다라고 하는 게 네 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열매를 보니까는 전혀 성경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교회에서 많이 아는 척하고 뭐 성경 이야기 하는데 전혀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요한일서에는요, 현대인들이 별로 문제 삼지 않는 세상 유행 풍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문화, 사탄적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으니 분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고 맡은 분야에서 많은 열매 맺는데 뛰어나기 위해서요, 세상살이 할 때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 되게 아는 척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아는 거예요. 저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겨울에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전문가 아니면. 그러나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드디어 열매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를 아는 거예요. 저것이 수박을 맺히고 참외를 맺히고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복숭아가 맺히고 열매로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이름표 가지고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표 뭐 교인이고 뭐 교회 직분이 뭐고 그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 이름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름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향기 날리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께 살아가는지 아닌지는 그럴듯한 뭐 언행 표정 짓느냐 그게 아니고, 아니 성질이 그러고 그러면 막 무뚝뚝할 수도 있고 말 뭐 이렇게 과격하게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하고 세상 살아갈 때가 전혀 다른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4장 5절에 보면 우리 마음밭에 있는 그 말씀의 씨앗 사탄 마귀는 쪼아먹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져간다.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도 때로는 저 말씀을 사탄 마귀가 쪼아먹으면 이제는 전혀 저 말씀과 다른 처신을 하면서 언행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 생활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면 사탄은요 교회 생활에 열심이던 알렉산더와 후메네우를 미혹해가지고 속사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우가 처음에 열심 낼 때는 남들은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말씀을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사탄 마귀가 쪼아먹기 시작하니 그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탄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도록 별의별 방법을 써요. 막 협박하고 뭐 화형을 시키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또 끼리끼리 은밀히 모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도록 사주하는 게 사탄입니다. 때때로 비방의 올무에 빠지게 하고 거짓말하도록 부추기고 가룟 유다처럼 진리마저 물질로 흥정하게 만들고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양심을 파는 불의를 자행하도록 세뇌시키는 거예요. 은밀하게 가라지를 뿌리는 사탄처럼 가만히 보면 사탄은요 그 복음의 씨앗이 아니라 세상 유행 풍조의 씨앗 가라지를 뿌리도록 만듭니다. 이건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 저 중심에 가장 키 큰 이건 우리 엊그제 안수 집사 된 우리 최 집사님인데 저 앞에 꼬맹이들 사이에 양복 입은 저 꼬맹이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예요. 저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지. 가라지 뿌리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을 내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뿌려야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아니면 세상 유행 정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행의식,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의 씨앗을 뿌렸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처럼 미혹됐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수원은요 계절이 되면 열매가 향기롭습니다. 이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시절이 지날수록 사랑, 위라,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어떤 열매든지 간에 맺혀서 향기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하나도 없이 다니면 정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방 안이 정말 깨끗한지는 어두울 때보다 밝은 빛을 비춰보면 금방 아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둠의 자식들은요 내 모든 행실이 드러날까 봐 진리의 빛 비추는 걸 싫어해요.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기를 거부하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할까 하며 드러날까 봐 진리의 빛 자신에게 비추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공명청정하게 당당하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 여러분 환경 여건에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빛으로 어둠을 물러내서 물리쳐서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인들끼리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북신교회는 있다고 하는데 그거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설령 문제 있어도 세상 유행 풍조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세상 유행 풍조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왜 사람하고 싸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하고 싸워요. 우리는 죄악과 사탄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요한일서 본문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다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미혹의 영으로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혹의 영 당연히 사탄 마귀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가운데 맡은 분야에서 매자 열매를 맺는데 뛰어난 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 말씀 듣고 한 주간 지내오면서 저 말씀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순종하며 지내왔습니까? 아니면 저 말씀 듣고도 에이 나이가 몇 살인데 환경이 어떤데 그리고 저 말씀 대적했습니까? 말씀 대적하는 게 사탄이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사탄은 믿음이 약한 베드로를 향해서 밀가부르듯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신앙인이면서도 밀가부름 당하듯 이리저리 막 휩쓸리며 살아갑니까? 그거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겁니다. 사탄은 가룟유다에 들어가 예수님 팔도록 하더니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이 구미호보다도 더 교활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온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사탄 마귀 어떤 때는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드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광포한 큰 붉은 용으로 다가와가지고 어둠의 하수인들을 부리면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때 보면요 뱀처럼 간교하게 혀를 놀려대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5절을 보면 간교하게 혀를 놀려대는 그게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 사랑 잃어버리게 만들고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를 떠내려가게 만든다라고 계시록은 말합니다. 이런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나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승리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음을 강조 하나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 마귀를 멸망시킬 목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게 죄의 값을 모두 청산하는 것이 되니 죄의 죄를 부르짖는 사탄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0: 혹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신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지체이면 예수님이 그래 하셨듯이 예수님은 어떡하셨어? 이 세상 사시는 동안 매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했죠. 그럼 우리도 그 예수님께 속했다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 관점에서 해석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연단 허락하셨습니까 하고 막 팔 부러졌다 그러면 물론 팔 안 부러지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왜 이래가지고 기부수 돼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명분으로건 빼앗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의 검 이거 가지고 싸우기에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지요? 자, 하나님께 속했어요. 또 그들을 뭐였나니? 이길 것이다예요. 이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무엇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려다가 넘어지고 하려다가 넘어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은 이긴 거예요. 결과는 이긴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할 때에 미사일 로켓트가 적진을 공격하고 박살 냈어도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그리했어요. 그랬어도 그 깃발을 꽂기까지는 지상군들이 가서 그 잔당들을 소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일 뿐이지. 여러분은 이미 이기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면 당연히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 이미 이기신 거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이 유한한 세상 살다 보니 이겨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승리의 근거는 그래서 내가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이 원리 알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면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승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니 질서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교회 질서 지키면서 승리하고 그러니 덕스럽죠. 그래서 이 요한 1서 2, 4장 이 4절 말씀이 나오는 문맥의 휘날레가 저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1: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0: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사도 요한을 비롯한 사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에베소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여러분은 세움이 입은 겁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양 우습게 보지 마세요. 목자가 아닌 사람이 사인 보내면 전혀 안 듣습니다. 자기 목자의 소리만 양들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럴 때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까? 말씀, 예수 복음, 예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요것만 전

하고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쭉정이를 보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추수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0: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통로인 믿음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승리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위에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찬송할 겁니다만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생각, 내 판단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의지하면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싸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승리의 깃발 꽂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존재입니다. 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 물론 뭐 세상에 있는 자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죄악도 우리보다 강해 보일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유혹도 뭐 환경 여건도 우리보다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 뭐 하십니까? 믿습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 속한 분들답게 우리의 환경 여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많이 많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7월 15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전까지는 평안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함경도 곳곳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가 30에서 80mm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은 150mm 이상으로 내리겠고요. 함경북도에서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대구, 제주가 26도, 대전과 광주, 여수, 부산, 목포가 25도, 함흥과 춘천이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강계, 개성이 23도, 신의주와 해산이 22도, 청진이 2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함흥이 35도, 대구가 34도, 신의주 32도, 강릉이 31도, 강계, 청진, 대전, 제주가 3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광주, 여수, 부산이 29도, 해산과 춘천, 서울, 목포가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북부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4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5m의 높이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찬 비와 강한 바람이 불지만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흑암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과 함께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2장 16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기를 원해도 사랑할 수 없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가 없고, 평화를 원해도 진정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적인 무능함에 대한 깨달음조차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기도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숨도 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 눈이 열린 사람은 오직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여름날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이 자연답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운 날과 추운 날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계절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 동안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주 조그만 불쾌감이 오늘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소서. 높은 온도나 습도가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의 의미 없는 표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나의 믿음은 아주 사소한 것에도 무너질 수 있으니 대단한 영적인 공격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도 경계하게 하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그 넘치는 은혜로 행복하게 하소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죄를 짓는 곳이 아닌 선을 행하는 곳으로 나의 발이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한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은 늘 찾으면서 떠나고 찾으면서 끝나지. 진부해서 지루했던 사랑의 표현도 새로이 해보고, 달밤에 배꽂히듯 흩날리며 사라졌던 나의 시간들도 새로이 사랑하며 걸어가는 여행길, 어딜 가면 행복을 만날까? 이 세상 어디에도 집은 없는데 집을 찾는 동안의 행복을 우리는 늘 놓치면서 사는 게 아닐까?

좋은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고 하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지요. 이런 말 저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나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지요. 소식을 기다린다는 것은 소식을 주는 분에 대한 관심이 아닐까요? 그분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무관심은 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무관심은 더 큰 병이지요. 가장 큰 죽음의 병이라면 주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한 병이 아닐까요?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FEBC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선학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팔복, 온유한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말 그대로 그 의미는 무엇이죠?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과 또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가르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팔복 중에서 세 번째인 온유한 자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사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유하다.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성격, 태도 등이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아,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리고 간혹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아홉 가지 중에 온유의 열매가 있어. 아,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한 열매가 있어. 온유의 열매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온유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겪어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네 분, 네 분 있으시군요.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어감도 부드러운 편이라서 온순하고 또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MBTI라는 성격 검사를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F 성향 뭔지 아시나요? 조금 감정적이고 공감을 잘해주는 성향. 감정이 먼저 앞서고 공감을 잘해주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T 성향 아시나요? T 성향은 물론 뭐 이들이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감정도 있고 공감도 잘해주지만 그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설명을 더 잘해주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보통 우리는 F와 같은 성향을 좀 더 온유하다라고 느끼죠. 흔히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않고 그리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아버지 또 인자한 선생님, 늘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을 예로 들 수 있죠. 온유하다는 게 뭘까? 온유하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은 땅을 상속받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이나 투기가 가능한 그러한 토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하여야 할 그 땅, 영원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땅, 바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데 그렇다면 온유한 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정말 타고난 성격이 순하고 착한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일까?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인정받은 인물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모세 다들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십계명을 받았던 인물, 그 지도자 모세.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사전적 의미, 모든 일에 화내지 않고 온순하며 침착하며 착한 표정을 지어주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도자 모세였을까요? 우리가 아는 모세는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의 뜻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그가 왕궁 밖으로 나가서 동족에게로 갑니다. 동족들이 고대게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심지어 그때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모세가 화를 참지 못하죠. 그리고 좌우를 살핍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하나요?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게 하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유기하죠. 당시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 10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다시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서 백성들이 송아지를 우상 송아지를 만들고 또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계명을 받게 되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 가운데 혈기를 참지 못합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는 죄를 범하죠. 살인자 모세,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버린 모세, 그리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두 번이나 반석을 내리쳤던 모세,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사람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향해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 그 말은 즉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온유하다, 모든 사람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성경의 인물을 한 명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도로 사용하신 사도 바울. 그를 통해서 성경이 몇 권이나 쓰여졌죠? 바울을 통해서 13권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도 저자가 정확하진 않지만 학자들 가운데서는 바울이 쓰였다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도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현장에도 직접 있었죠. 그리고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며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길 뿐더러 기뻐했다라고 나옵니다. 기뻐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로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은 사역 초기에 마가와 바나바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중간에 힘이 들

다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갑니다. 혼자 돌아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은 흥분하고 또 화를 참지 못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를 보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그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믿음의 동역자인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민수기 12장의 온유는 꽤나 차이가 있어 보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에 모세를 가리켜 쓰인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 아나흐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흐, 히브리 언어 아나흐. 의미인즉 겸손하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죠.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다. 저희가 모세, 구약엔 모세, 신약엔 바울의 그런 모습을 봤죠. 그럼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신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 마음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온유하다. 그리고 내 마음은 겸손하다. 그러니 내게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엔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 오너라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배워라,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기간 3년 동안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다, 사전적 의미인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3년, 공생애 3년 사역을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당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개역개정의 새끼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강한 표현은 욕 중에서도 그 당시 아주 좀 죄송합니다, 쌍욕, 쌍욕에 가까운 욕이었죠. 더욱이 수치스러운 건 뱀과 독사는 당시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심한 욕 중에 심한 욕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식들아. 근데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라는 모습이 제가 읽은 9절에 나오는 욕하는 모습이셨을까요? 한 곳을 더 찾아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의 자식이므로 너희 아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에게 진리가 없으므로 그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 아빠가 마귀야. 너희 아빠가 마귀야. 이보다 더 심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노꾼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모두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며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셨다. 아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시고 돈을 엎으시고 이래도 예수님이 온유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아까 제가 온유한 사람 함께하는 교회 누가 있을까요 했을 때 나온 인물들이 있죠. 우리 황태원 목사님, 천재성 목사님, 저는 빼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상을 엎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는데 갑자기 상을 엎고 막 이유야 어찌 됐건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모습이 있을까요? 온유한 모습이 보일까요? 방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아까 마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무엇이길래 배우라고 하셨던 것일까? 저는 그 답을 빌립보서 2장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 마지막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순종을 하셨나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뜻하죠. 결국 온유한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격이 착하고 화를 내지 않고 웃고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넘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엔 현대인의 성경에 순종으로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엔 복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입니다. 여기서의 땅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의미하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 더 나아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그 순종의 끝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뜻을 꺾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 아니면 보이는 육적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온유란 육적인 성격이나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온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의 뜻을 걸고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표변이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스려지는 사람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지면 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쓰임받는 것처럼 온유한 자는 내 감정과 내 힘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온유한 척, 거룩한 척 다 하지만 결국 말씀과 동떨어진 세상을 쫓아가는 삶은 온유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죠. 온유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앞에서 내내 하지만 뒤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 그 교만의 끝은 패망의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온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온유는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싫지만 용서하는 것, 손해보기 싫지만 말씀 때문에 양보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왜 참아줘야 하나요? 왜 우리가 용서해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웃어줘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성격이 온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삶이죠. 성격이 아니라 표본 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온유한 자의 삶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 역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앞에서 설교도 하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심지어 목사라고 다 잘 될까요? 아닙니다. 잘 안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어딜 가든 미운 사람 꼭 있고요. 힘든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억지로 사랑한다고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뾰로롱 마술처럼 바로 좋게 보일까요? 아니죠. 여전히 믿습니다. 여전히 왜 저러는 거야? 기도했지만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렇게 미운 거야? 여전히 밉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는 자세,

0: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그를 품으려고 애쓰는 마음가짐,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주 조금씩 그 방향을 향해서 발버둥 치는 그러한 모습, 저는 그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정말 미운 사람도 만납니다. 얄미운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하는 뭐 인간관계의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반복적인 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괴로워서 싫어서 절망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 바꿔주셔야 하는 거죠. 성령님 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제 의지로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가족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주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 주고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나눈 말씀처럼 성도님들의 삶이 영적으로 온유한 삶이 되시길,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얼굴아, 내가 새 이름 형아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그런 시간 가져보셨어요? 이것저것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온라인 쇼핑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가지에 가지를 뻗어서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마치 나에게 필요한 듯 합리화를 하면서 구매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은 나를 빛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더 빛나고 싶은 마음이 합리화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 무엇을 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7월 15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빛나는 오늘 썸머 스페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넉넉히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넉넉히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넉넉히입니다. 넉넉히 이렇게 세 글자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어제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지만 대신 싸우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기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 이김에 함께하기에 그것은 나의 승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넉넉한 이김을 믿고 살게 하소서. 내가 지는 것 같을 때에 전전긍긍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하나 내가 이겨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게 하소서. 나의 이김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패배자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악착 같은 마음보다 넓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고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이김에 있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이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넉넉히입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샵0981번으로 넉넉히 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본문으로 맥추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의 11번째 아들이 있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애굽에 내려온 야곱을 데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이때 요셉이 몇 살이었죠? 요셉은 30살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총리가

요셉이 총리되고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었고 풍년 뒤 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 가운데 2년 흉년 되었을 때 야곱과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모두 애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 지나갔습니다. 37살. 2년 흉년 지났습니다. 39살. 요셉이 39살 되었을 때 야곱이 130세. 그러니까 야곱이 91세 때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때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데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 하수에 버리고 여자아이들만 딸아이들만 살려두는 바로의 칙령이 있었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활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렇게 출애굽기 1장이 마쳐집니다. 2장 1절로 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그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의 출생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몇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죠? 80세. 80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으면 애굽에서 나가기 80년 전이에요. 400년 가운데 80년 전이니까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 320년 동안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형 아론이 태어났고 아론이 태어나기 전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12, 3년 사이에 미리암이 태어났습니다. 미리암이 태어날 때 아론이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려지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나가보았더니 자기의 히브리 민족이 핍박받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돌을 취하여 그 히브리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40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사이가 40년이 지나간 것. 40년. 그것이 탄로가 나자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그의 부인을 얻게 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어떤 날 양무리를 이끌고 서쪽으로 가는데 호렙산 기슭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때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라니까 출애굽기 2장이 전체 80년을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3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드디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 사건이고 출애굽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언제였죠? 언제이죠? 유대의 원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그들이 그곳에서 출발해서 나오게 됩니다. 12장 1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월 15일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3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지 계산자리에서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1월 15일 날 출발했습니다. 2월 15일 한 달 3월 1일이니까 약 45일 정도. 이 달력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이 아니라 히브리의 달력으로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약 45일 정도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는 모든 모형을 받아와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이 다 완공된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 출애굽기 20장 십계명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부터 21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20장이 시내 광야, 아니 모세가 머물렀던 시내산의 이야기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가는 이야기가 민수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광야로 가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이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여기 저를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은 어디에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죠? 아예 생각을 안 하시려고 그러시네. 시내산에 19장에 와서 떠날 때까지가, 성막이 완성될 때가 40장이니까 34장은 40장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것이 언젠가 하면 20장에 나온다니까요. 시내산 도착하고 그 다음 19장 다음 20장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 소위 이야기 가운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이건 굉장히 순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맥추절을 지키지만 안식일 살피고 맥추절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기 전에,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자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다니까요. 19장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장 읽었어요? 16장. 그럼 아직 시내산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 지금 출애굽기 16장이 어떤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전날, 너희는 내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다, 내일은 안식일이다, 내일은 휴일이다,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 내일 안식일에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처음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마지막 날 쉬심으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사람은 마지막 날 창조되고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사계명으로 다시 갑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그걸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한 주일에 첫날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적인 힘으로 세상에 나가 한 주일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요. 지나간 한 주일 세상에 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틀린 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우리는 안식일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 주일에 첫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출애굽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제7일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시고 제7일 쉬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만들어지면서 첫날 안식부터 했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안식일 준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계명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쉬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밭 갈 때, 거둘 때에도. 본문 21절 다시 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밭 갈 때가 언제죠? 파종기입니다. 밭을 갈고 이제 공 씨를 뿌릴 때. 그 다음에 거둘 때 어느 때요? 추수 때예요. 파종할 때도 추수할 때도 쉴지며. 언제가 농사일에 제일 바쁜 때가 언제예요? 파종할 때하고 또 언제예요? 추수할 때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쁜 때라도 안식일은 꼭 지키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바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에 예배 드린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학적인 개념으로 구약엔 제사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먼저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식일은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무도는 무노동이 아닙니다. 이 안식일 이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바쁜 파종기에 그렇게 바쁜 추수기에 쉰다? 일거리 있을 때 일을 해야지. 일이 바쁠 때 일을 해야지. 일 없을 때 시간 내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먼저 드리고 기도 먼저 하고 찬양.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끔 나 오늘 바쁘니까 좀 이따 바쁜 시간 지나고 나서 뭐 하자? 많이 이야기하시죠. 그죠? 내 삶, 내 생명, 내 물질, 내 모든 것은 나의 노동,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재능,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만 그것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게 예배의 개념이에요.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뒤로 우선순위에서 미룬다?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77절, 자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 23절,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사실 세 번이라고 말할 때 그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77절,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수장절, 우리로 추수감사절이죠. 초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절기. 근데 오늘 성경에는 유월절 이야기는 없습니다. 77절. 사실 오늘 77절만, 맥추절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3장 16절. 너희는 이 77절을 지키라. 왜 77절인가? 유월절을 지키고 일곱 번째 안식일이 지납니다. 일곱 번째 안식일 지나면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순, 50일. 그 날이 맥추절입니다. 초실절입니다. 처음 이건. 근데 맥추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밀을, 첫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첫 추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입니다.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동기가 뭔가. 아니, 잠깐만 더 설명하면 신학적인 개념으로 그 77절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유월절 이후 일곱 수를 세일지니 내 하나님 앞에 77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곱 수를 세일지니 일곱 수 7일을 일곱 번 그렇게 그 다음 날이 50일이 되고 그 오순절날 신약성경에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 강림절이 됐던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아직 시내산에도 오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만나를 먹을 때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 내일 끝까지 거두어. 그리고 십계명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에 지금 이곳에서는 만나가 있지만 너희가 들어갈 땅에 가면 만나가 거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 같이 그들이 농사하여 가장 첫 번째 거둔 그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광야 40년은 무농사로 만나로 먹고 마셨지만 먹었지만 가나안 입국 정착 후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드리는 절기. 그래서 77절이 맥주 감사절이 감사의 절기가 되었던 겁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다음으로 익혀질 모든 열매의 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신앙을 갖는 것처럼 전체의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이 맥주절을 지킬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객과 과와 과부, 그들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명령, 가나안 입국 39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실제로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신학적인 개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 복음의 열매로 이루어진 신학의 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주절 성경을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입니다. 일곱째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로 이 에바는 그 가루를 담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20% 찬 정도의 가루 떡을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어서 바칠지니 이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 아니오. 누룩 없는 떡 그건 유월절에 먹는 겁니다. 근데 맥주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누룩을 넣어서 만든 때 그 여호와께 드린 첫 요제며 요제 흔들 요자 제사죠.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이렇게 요제로 드리는 제사가 제사 방법이에요. 어떤 것은 화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거죠. 어떤 것은 곡식을 드리고 어떤 것은 양을 드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유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첫 수확으로 제사장이 제물을 위아래로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데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이건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역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어린 순양 한 마리를 화목제로 함께 바쳤던 겁니다. 이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77절의 절기입니다. 신명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야 돼. 77절이 있기는 맥주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정해진 게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신명기 16장은 아까 레위기 다름 레위기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가 행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명기는 광야에서 세대 교체가 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동편에 있을 때 그곳에 모세가 이 율법을 다시 율법을 받은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다시 이야기한다. 그게 디오트로나미 신명기입니다. 디오트로스 노모스 율법 제론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데 그들에게 예물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누가 지켜야 할 건지 어디에서 지켜야 할 것인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함이다. 즐거워라.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모두가 함께 즐거움으로 지키는 절기 그게 맥주절입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오늘날 개념으로 조금 바꿔 말하면 헌금의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감사대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림이 어디에 써야 되는가? 그 집안에 있는 종과 노비,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를 초청해서 차별 없이 누구나 다 그들 모두에게

0: 노동을 하지 않고.
1: 우리 교회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3차 이렇게 했습니다. 유월절에도 이렇게 하고 맥주일 이렇게 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는 1년 3차 이렇게 하지 않고 추수감사절에 큰 잔치를 해마다 하는 게. 그 다음 민수기 28장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성회로 모일 것이오. 우리가 추수감사절 전에 꼭 성회하죠. 부흥회하잖아요. 그죠? 온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생업을 위한 일 아무도 하지 말아라. 노비도 시키지 말고 종도, 그 누구도 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바쁜 때에, 파종기에, 추수기에, 1분 1초가 아까운 그때에도 다 모든 걸 스탑하고, 이게 뭐예요? 오늘날 말로 말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일날 바쁘다고 딴짓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 어떤 바쁜 추수기 때 농사하는 사람들, 목축하는 사람들 그때 쉽게 말하면 새끼가 낳아도, 염소가 새끼를 낳아도 준다라고 예배 드리고 가장 먼저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첫 번째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다 주께서 물리쳐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아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힌다. 단순히 부동산을 많이 갖는, 지난 금요일 날 얘기대로 부동산만 넓혀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지경이 넓히고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려올 때, 배려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 그냥 두고 와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키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가서. 그럼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땅 원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목축하고 농사일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두고 가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줄게. 너희가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돼. 근데 내가 지켜줄 거야. 뭐만 하면. 너희가 이철기를 제대로 지키면 국경을 맞댄 적국들이 서슬시퍼렇게 살아있던 고대 사회에서 온 나라의 성인 남자들이 농사와 국경 수비를 전부 제쳐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오늘날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린다고 내 모든 사업 팽개치고 예배드리고 온다면 너네 사업 되겠냐? 주일이라고 장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손님이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집중하면, 내게 몰두하면, 내게 전심으로 마음을 쏟으면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약의 계약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일을 다 책임질 거야. 너희의 대적을 물리쳐 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귀한 축복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제일교회 박응진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져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여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게 하시며 물가 상승과 주택난에 어려움 당하는 서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M 98.1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2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 문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81번으로 오늘 이 시간 이 공기, 이 감정 찬양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넉넉히입니다. 오늘은 세 글자죠. 넉넉히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단어 넉넉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들을 취하기 원하면서 그것이 마치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합리화하잖아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있어도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은 우리를 빛나게 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곁에 두신 것, 그 이유가 바로 말씀을 통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으로 빛나게 하실 것을 위해서 말씀을 두셨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것 참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을 펼쳐야 되는데 말이죠. 우리를 넉넉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넉넉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19님,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연약함에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415님, 오늘도 세상의 풍랑 속에서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넉넉한 마음 주옵소서. 1966님, 오늘도 상쾌한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6157님, 선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9139님, 하루의 일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요. 4833님,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나가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넉넉히 이렇게 세 글자입니다. 2850님의 신청 찬양 띄워드립니다.

4950님께서 품기도 하다가 듣고 싶은 찬양이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전해드렸습니다. 9302님 모든 일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셨으면 하고요. 3409님 오늘 남편의 조직검사 결과 보러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갑니다. 주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나는 오늘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파선 교사 여러분과 함께하는 잠언 낭독 오늘은 8장 이어집니다. 함께하는 우리 권사님 음성 속에서 또 하나님의 메시지 발견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불어서 말씀 낭독 프로젝트를 창원 극동방송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함께 이 말씀 읽는 것, 낭독하는 것에 동참해 주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계시다면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낭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상남교회 정현남 권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한다는 마음으로 늘 성경을 읽는데 성경 쓰기를 제가 한 번도 못해봤어요. 성경 쓰기 노트를 몇 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이제 정말 해야 된다 하고 얼마 전에 딱 꺼내서 펼치니까 잠언부터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잠언이 거의 30장, 31장 나가고 있는데 아침에 그 방송이 나와서 바로 제가 낭독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가슴이 이제 조금 두근거리면서도 좀 설레이는 마음이고 그날부터 며칠이지만 좀 가슴이 좀 뛰고 그랬어요. 제가 17절 말씀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 너무 감사하죠.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쌀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잠언 말씀도 함께 하게 됐는데요.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지요?

극동방송에서 말씀낭독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경남 지역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전파선교사님들 이 말씀낭독에 동참해 주셨으면 해요. 신약, 구약 다 낭독할 예정인데요. 현재 신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샵0981번으로 낭독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성경 한 부분에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그 행복한 일에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라고요. 낭독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넉넉히입니다. 넉넉히 세 글자 오늘 오전 8시까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별빛이 되고 작은 발걸음 하나.
0: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특별히 빛나는 오늘은요,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과 관심, 동참, 기도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시편 어찌하여 나라를 이처럼 경영하느냐? 국회에 정직한 정치인이 있더냐? 너희는 마크에서 떠들썩하게 악을 꾸미고 닫힌 문 뒤에서는 악마와 거래하는구나. 악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길로 간다.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내뱉으니 그들의 갈라진 혀에서 떨어지는 것은 독, 치명적인 방울뱀 독. 그들은 위협도 홀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니 수십 년치 귀지가 귀 속에 켜켜이 쌓인 탓이다. 하나님, 저들의 일을 박살내셔서 이빨 없는 호랑이 신세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인생이 엎질러진 물이 되게 하시고 모래밭에 축축한 얼룩으로 남게 하소서. 저들이 짓밟힌 풀이 되게 하셔서 오가는 사람의 발길에 달아 빠지게 하소서. 저들이 달팽이 진액처럼 녹아내리게 하시고 유산된 태아가 되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음모가 모양을 잡기 전에 쓰레기와 함께 내던져 버리소서. 의인은 악인이 벌받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리라. 악인의 피를 잔에 담아내어 함께 건배하리라. 다들 환호하며 말하리라. 규례를 지킬 만하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폭도들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저들의 더러운 술수에서 나를 건지시고 저들이 보낸 청부 살인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무법자들이 똘똘 뭉쳐 나를 대적하고 매복까지 하며 나를 노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일에 휩싸일 짓을 하지 않았고 누구를 속이거나 학대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기로 작정한 듯 나를 뒤쫓습니다. 깨어나셔서 직접 보소서.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일을 행하셔서 저 악한 자들을 제거하소서. 잔악무도한 자들이 오니 봐주지 마소서. 저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늑대처럼 짖어대며 성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성문 앞에 모두 모여 욕설을 내지르며 단도를 뽑아듭니다. 자신들은 절대 잡히지 않으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는 저들을 비웃으십니다. 사악한 민족들을 웃음거리로 여기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모습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때맞춰 나타나셔서 내 원수들이 파멸하는 꼴을 내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내 백성이 잊지 않도록 저들을 단번에 해치우지 마소서. 저들을 천천히 쓰러뜨리시고 아주 서서히 해체하소서. 비열하고 거만하게 내뱉은 저들의 온갖 말에 스스로 걸려들게 하소서. 중얼중얼 내뱉은 온갖 저주와 뻔뻔스런 거짓말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소서. 저들을 말끔히 해치우소서. 영원히 끝장내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확실히 통치하심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곳을 다스리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늑대처럼 짖어대며 성 주위를 어슬렁거립니다. 뼈다귀를 찾아 헤매다 먹을 것을 주는 손까지 물어뜯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용맹을 노래하고 새벽에 주님의 과분한 선물을 큰 소리로 이야기하렵니다. 주님은 나에게 더없이 안전한 장소, 좋은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 그 모습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든든한 사랑이신 하나님.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58편, 59편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 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찬양은 때와 장소에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마음에서 입술에서 찬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도 앉아 있어도 찬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영과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마음을 지배하면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증거가 찬양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무엇을 찬양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9절에 가나안 왕들이 다불산 부근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스라엘은 병력도 무기도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동원하여 대신 싸워주셨다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만이 찬양을 들을 수 있습니다. 21절에 기송강은 그들을 휩쓸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에 작은 강이던 기송강이 폭우로 범람하여 철병거를 무력화시켰음을 설명합니다. 사람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은 야일입니다. 야일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24절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를

0: 아내 야엘은 복을 받을지어다. 그녀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당시 시스라를 숨겨주면 자신의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안전인 것을 삶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넘치는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23절은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배신한 것도 아니요, 적군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이유는 전쟁 중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투에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결단만 있습니다. 믿음은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복음으로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을까? 시녀들이 말을 합니다. 전리품을 나누느라 늦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시스라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성공은 이렇게 허망할 뿐인 것입니다. 교만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5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진영중앙교회 송철승 목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감사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려고 하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숨 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세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극동방송 극동포럼을 맡고 있는 조우성 장로입니다.
2: 창원극동방송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신가요?
1: 우리 극동방송 창립 이전에는 우리 지역의 기독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희박했었죠. 그러나 극동방송이 이제 개국됨으로 우리 기독문화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대중화되었다. 나 그런 것이 가장 우리 극동방송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아주 귀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 평소에도 창원 극동방송을 자주 홍보하시나요?
1: 그렇죠. 이제 뭐 우리 그리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만 켜기만 하면 차만 시동 걸기만 하면 극동방송이 울려 퍼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좋은 그런 그 하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 창원 극동방송이 설립될 당시의 기억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우리 창원 극동방송이까지 역사는 정말 참 눈물겨운 역사이죠. 이 지역의 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또는 장로님들이 이 방송 설립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는데 그 기도의 결실이 사실은 방송의 허가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었지만 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방송의 허가가 나고 또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십시일반 함께 동참해서 오늘의 이 극동방송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극동방송의 방송국을 볼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롭게 묻어나고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어려있다. 기도가 숨어있다. 그런 역사가 서려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창원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1: 아무래도 이제 이게 미디어 이렇게 시대이다 보니까 극동방송의 전파라고 하는 이

0: 매체의 한계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다양한 매체, 이 미스미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어떻게 또 선점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극동방송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7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7월 16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7월 21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는 7월 21일 화요일 삼천포교회, 그리고 남해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7월 28일 화요일 남해읍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과 남해는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곽선희 목사님 초청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 산청읍 중앙로에 위치한 산청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010-9426-054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송악동에 위치한 진해교회에서 교육 목사님과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058-7895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NG 영성 캠프가 7월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북창원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5-298-243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호국보훈의 달 기념 현충시설 기념관에서 놀자 체험행사가 오는 7월 31일까지 애국지사 산돌 손양원 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정통교단이 인정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합창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디션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w@daum.net 메일 주소 feb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94살 먹은 한 할아버지가 폐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병원에 이송되었답니다.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는데 그 뒤로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때 의사가 들어와서 할아버지 하루 동안에 지금 쓴 이 산소 그 비용이 56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

시작합니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비용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는 지불할 돈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돈도 나에게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린 것은 고작 24시간 하루 동안에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60만 원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한 푼의 돈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가를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러워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우리가 쬐고 있는 햇빛,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정말 감사하다. 물이 낙동강 물 흘러가는 물을 우리 집 수도까지 오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과정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오는지 모릅니다. 이는 물값이 아니고 물을 갖다 주는 값이지 물값 자체도 아닙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감사해 보았습니까? 미국의 작가 제이콥스는 매일 아침 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루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아들이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말만 감사하지 말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 그런 분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제이콥스는 모닝커피 한 잔을 만들어 준 사람에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감사를 전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럴 수 없을 때는 전화나 이메일로 전하기로 했습니다. 커피를 만들어준 커피 회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메일로 보냈습니다. 원두 커피를 로스팅해준 전문가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포장지를 만들어준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커피를 재배한 농부에게 감사했습니다. 커피를 운반해준 사람에게 감사했습니다. 커피 캔 커피의 그 뚜껑을 만든 사람이 플레밍이라는 과학자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연락해서 감사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먹는데도 수십 명의 노력이 들어가는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함께 식사, 이것을 우리가 편하게 기분 좋게 먹어서 우리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의 노력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았습니까? 커피 한 잔에 이렇게 감사할 사람들이 많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들로 생각했지 한 번도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게 준 분에게 감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맥주감사지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의도는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곡식을 거두고 이렇게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감사 훈련해서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세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가 전부 감사의 절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 백성 가운데서 이름을 제해버려요. 제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에 대한 감사고 오순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먹고 살게 하신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장막절은 광야를 지나올 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도 국경일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습니까? 3.1절, 제헌절, 광복절 이런 절기를 정해놓고 그날이 되어지면 3.1절의 그 정신대로 한번 살아보자, 제헌절의 정신대로 살아보자, 광복절의 그 기쁨과 광복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렇게 그날을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율법으로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감사 훈련을 하고 잊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감사지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를 훈련해서 커피 한 잔에도 감사할 사람이 이렇게 많음을 깨닫고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묵을 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그보다도 10배 더 긴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기 위해서 한 행위를 바라보면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열사의 그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에서 첫 이삭을 거두어서 그를 먹어본 지가 얼마나 꿀맛 같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런 감격을 가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도회지에서 보리 쌀 농사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여서 얻는 월급이 바로 농사에서 얻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최저 생활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여러분들 60년, 70년 전만 해도 춘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리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을에 쌀을 추수해가지고 이제 아껴가지고 먹습니다. 내년 그 보리가 날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만 떨어져. 그러면요 촉은 목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겨우 보리를 이제 추수해서 먹으면 또다시 이제 먹고 살기 시작하고 가을까지 먹고 이런 순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먹기 직전에 그 기간을 춘궁기라 아주 이 봄에 아주 궁핍한 그런 시기라 고개가 이런 고개 저런 고개가 높다고 하지만 보리고개 받으면 더 높은 고개가 없다고 할 만큼 정말 5천년 동안 이런 가난 속에서 헤맸고 우리 백성들이 그저 5천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의 가난은 상상이 안 되어집니다. 먹이만 주어도 식모살이하고 먹이만 주어도 그저 무슴살이했던 이런 시대 아닙니까? 일제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만주로 연해주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중동의 그 열사 뭐 유럽에 있는 그런 사람들 거기 오지도 않아. 그런데 생명을 걸고 가서 땀 흘리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들은 뭐 주사 놓는 간호사가 아니고 시체를 닦는 간호사였습니다. 대학을 나온 이런 사람들이 저 독일의 강부로 취직하는데 천미도 깊은 지하에 내려가면 지열이 올라와가지고 팬티만 입어야만 일할 수 있는 생명을 거는 이런 생명을 걸고 일했습니다. 월남일에서 죽은 군인 수만 해도 5,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우리 선조들의 우리 앞선 사람들의 이런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축복을 받아서 많이 먹어서 문제지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데서 우리가 벗어나서 살게 된 것 이거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고 감사 또 감사해야 될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불황 가운데서 모두가 다 힘들지만 이만큼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우리 145장 3절에 보니까 나무

주께서 이 말씀 이 찬송 기도할 때마다 네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라. 나 무슨 말로 주께 감사드리라.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그 사모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나 무슨 말로 다 주께 감사드리라. 이 감격이 성도들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리와 미를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그렇게 부르고 또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유월절로 보면 요일로 말하면 유월절이 그 절기가 그 토요일이 토요일. 토요일 지나고 지금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날 그 첫 이삭을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6월 이 7절 오순절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순절날 율법을 받아 율법을 저 시내산에 와가지고 율법을 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3개월이 되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 지나고 3개월이 되던 그때 1월 10월 출발해서 2월 15일 3월 15일 되는 그때에 지금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리고 60일 만에 이르렀어. 그런데 오순절날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3개월이 되던 날에 원에는 3개월 되던 월삭에 월삭이 뭔가 하면 1일이에요. 3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것이 3월 1일 나루스로기 사람은 45일 되던지에 도착했어. 그러니까 45일째 도착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지금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가지고 50일 되던 날 율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절묘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글로 표현된 것이 말로 표현된 것이 율법이고 글로 표현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날이 율법을 받는 날이 오순절 날인데 이것이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 안 먹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영의 양식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보고 우리의 이 잘못을 고쳐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우리의 영혼을 수술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인생의 등불이고 꿀보다 더 달고 더 단 것이고 구원에 이르도록 차라게 하고 시험을 이기는 도구가 되어주고 신앙의 회개의 표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재발견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인류의 역사가 확 바뀌었던 것처럼 이번 우리 이 맥주지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내 삶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개인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력인데 이런 말씀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약속된 복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남아있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복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순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성령의 불꽃 같은 것이 보이고 귀에 들리고 입으로 막 말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아니고는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 닮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 아니고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습관 하나를 고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인데 우리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닮아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고가 있고 또 사탄의 이런 시험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 천국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보디가드를 주었어요. 그 보디가드가 누구 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 곁에 한 사람한테 다 보내가지고 보디가드가 뭐합니까? 보호합니다. 인도합니다. 가르칩니다. 돕습니다. 상담합니다. 위로합니다. 오늘 내 곁에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천국할 때까지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님 아니면 신앙 자체가 안 되어져요. 이런 성령님 주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주일에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드리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성령 충만 받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되는 작년 수련회 좋은 강사가 오시는데 영육이 치료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것이 사람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는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과 원망의 문으로 빠져나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른 뒷문으로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복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감사만이 받은 축복을 끌어당기고 받은 복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감사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물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또 어린이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그것도 성숙한 사람에게만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감사했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들 보세요. 모압과 아모니, 마오니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는데 유대나라로서는 도저히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사시에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는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 찬양하는 찬양들을 만들어서 앞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송하며 나가면 너희가 이겨야 될 것이다. 무기 안 들고 그 나가는 건 자살 행위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믿음으로 했다고요. 찬양대가 앞서 나가고 백성이 뒤에 따라가면서 막 그렇게 찬양 시작하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복병을 만들었다가 준비했다가 막 쳐가지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대승을 거두어서 이기고 난 다음에 가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나흘 동안 그 전리품을 겨우 거둘 수가 있고 거기서 얼마나 크게 찬송했던지 찬송의 골짜기라 돌아가는 그런 골짜기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막아서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정적들을 다 소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보리돌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어린애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 이 2만 명이 모이는데 이것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하지 않냐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그 축사라는 말이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게 다른 분에게 번역되어 있다고요. 장어 가지고 감사드리고 떼어주었더니 2만 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런 나왔다고요. 하나님 내 친구 나사로를 죽이면 누구 집에 가서 내 밥을 더 먹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을 때 누구 집에서 잠을 잡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니까 나왔다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었다가 모함을 받아서 얻어맞고 착고에 차이고 옥에 갇혀서 정신이 없다가 밤중쯤 되어가지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감수의 마음도 열려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감사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892년 미국 시카고에 태어난 워너 솔민이라는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예수님의 초상화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화보는 1940년 한 해 동안에 5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참 인기 있는 그런 이 그림책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솔미는 가장 인기 있는 화

0: 화가가 되어졌는데 그는 1917년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정밀 진단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당신의 병명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의 생명은 길어야 3개월 정도입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청천벽력 같은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의 마음에는 심각한 절망과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어 솔맨은 아내에게 더욱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갓 태어날 자식이 있는데 그 아기를 생각하면 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매일 괴로워서 매일 절망하며 매일 원망하며 쉬는 마음으로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국 같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다. 어느 솔맨은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그림을 감사하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지를 않는 겁니다.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주치인 존 헨리는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당신 3개월 동안에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솔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약은 먹은 게 없고 굳이 먹어야 하는 먹었다는 약이라고 하면 아내가 주는 감사라는 약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주치가 손뼉을 치면서 바로 그게 명약이야. 그게 바로 명약이야.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감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맥주제를 한 주간 앞두고 맥주제는 먹을 것을 주신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98.1 진주 FM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학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

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산 증명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철 피서지 중에 빠지지 않는 게 계곡이죠. 계곡물에 발 담그고 앉아있으면 여름인데도 몸이 그냥 서늘해질 정도로 시원합니다. 자, 계곡물이 왜 그렇게 시원한지 아시나요? 흘러가는 물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고여있는 물은 미지근해지는데 흐르는 물은 계속 새물이 들어오니까 차갑고 맑은 거라고 합니다. 가만 보면 이 물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계속 흘러야 삽니다. 흐름이 멈추는 순간 이끼가 끼고 냄새가 나고 결국은 썩기 시작하죠. 웅덩이에 갇힌 물은 아무리 처음에 맑았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탁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생각도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 편해요. 익숙하니까, 안전하니까. 자, 그런데 그 편안함이 너무 길어지면요, 마음이 고입니다. 새로운 것에 감동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귀찮고, 새로운 생각, 아우 귀찮아,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무기력해지는 거죠. 자, 잠깐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흐르고 있는지, 새로운 걸 배우기를 멈추진 않았는지, 사랑하기를 멈추진 않았는지, 감사하기를 멈추진 않았는지, 그걸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다시 흐르는 시작입니다. 여기는 뿜뿜 브라디오, 저는 이곤수입니다.